네,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조의 95.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가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창수 씨,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릴 적부터 살던 동네이자 집이랍니다. 중간중간 인테리어도 했지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승기승기 증승기 씨, 지금 그 동네 와 있어요. 놀이터 다 밀어버리고 주차장 돼버렸네요, 라고 예,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어린 시절을 지냈었던, 살았었던 그 동네에 어른이 돼서 다시 가보게 되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느끼는 바가 그겁니다. 어릴 때는 참 크고 뭔가 좀 커 보였던 그런 동네가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저도 그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을 갔었는데 굉장히 컸거든요, 단지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차를 들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들어간 그대로 후진해서 다시 나왔던 예. 아 이제 예전보다 그게 한 30년 전이니까 예전보다 그 차량도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릴 데도 없어. 예, 그 차를 돌릴 데가 없어가지고 들어간 그대로 이제 후진해서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았었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컸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비단 우리가 살던 동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고요. 예전에는 마냥 어렵게 느껴졌었던 그런 문제도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 아닌 게 되고, 예전에는 참 이거 아팠었다 했었던 그런 상처들도 지나고 나면 뭐 흔적조차 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커가면서 그 문제들도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들도 얼마 조금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될수 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또 한켠의 위로가 좀 느껴지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을 또 치열하게 또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나중에 또 웃으면서 또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취할 것은 취하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 문제 때문에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는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라난 만큼 세상도 다르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찬양한 것처럼 크고 강하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꼭 챙겨가셔서 말씀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축하드릴 분들이 어제 이어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방학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우는 분들도 계세요. 예, 드디어 오늘 아침 시간에 혼자 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뿜뿜. 아, 눈물 나. 라고 남겨주신 우리 설공 씨. 그래. 수고 많았어.

많이 듣던 곡이네요 라고 우리 6331님께서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말 나온 김에 옛날 찬양 한 곡 더 들어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 자, 찬양과 함께 출석 체크 중이에요. 뽐뿌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달려갑니다.

조이지의 최지에 오랜만에 입장하네요. 자, 우리 황사스이 입장 마쳐주셨습니다. 노란봉.

전송되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뿜뿜 두 글자 어플리케이션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어요. Let's get it. It's true shock check.

할렐루야. 우리 김정석, 석회석의 김정성 목사님의 음성을 함께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I like Jesus요. 예,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 나갈 때 DJ가 또 이렇게 쓱 또 난입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쓱 숟가락 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원하게 얹어야 되는데 아, 이게 목 상태가 약간은 아직 예, 온전치가 않아가지고 적당하게만 끼어들고 있습니다. 고음 내지르고 싶은데 예, 그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아쉽게 됐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좀 돌아왔네요 라고 승기승기 증승기세 목소리가 살짝 돌아왔네. 지금 격하게 지금 예, 몸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격렬하게 하고 있고 격렬하게 잠청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옥 씨, 다시 여름이 돌아왔네요. 출근 때 차에 두고 내린 커피 퇴근 때 마셨다가 배탈 났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걸 왜 먹어? 예? 그걸 왜 먹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기, 아메리카노라고, 괜찮지 않을까? 그냥 물이잖아요. 라고 하고, 이렇게 시간 지나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엄연히, 에스카피고 산화라는 게 있어요. 산화.

예, 그 이제 그 O2랑 만나가지고 예, 카페인가 이제 산소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학 작용을 일어나는 산화, 예,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예, 그 아메리카노에도 예, 이상해집니다. 맛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시간 지난 거 뭐 드시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라떼는 더더욱 안 되지. 그 우유가 들었잖아. 예, 라떼 이런 거는 뭐 가미된 거는 더더욱이는 안 되고 여튼 이런 날씨에 시간 지난 거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우유, 뭐 요거트, 요구르트 이런 것들은 뭐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조금은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우리 그 예? 뿜뿜 상담소 김진녀 소장님께서 그렇게 드시고 이제 급성 장염 걸리셔가지고 예,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가지고 그 저기 방송을 못 하셨어요. 예, 그 급하게 연락 오셔가지고 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그래서 예, 아, 안 되는구나. 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에는 음식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컵홀더에 있길래 생각 없이 마셨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마시란 말이야. 생각 없이 마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나 속상해서 그래. 예. 그거 생각 없이 왜 마셨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안에 들어있으면은,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야지. 아프지 마세요. 아시겠죠?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두 달 전에 그러셨다고요? 그럼 진작에 그랬어야지. 예? 나 지금 아픈 줄 알았잖아. 아니, 이병욱 씨. 아니, 말씀을 재미나게 하시네. 아니, 지금, 실컷 지금 걱정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더울 때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두 달 전에 아팠다고 지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예, 두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름철이 아니어도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기승기 증승기 유당불내증 있어서 우유 먹으면 배 아야 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유당을 굉장히 불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 우유에 뭐 단백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배 아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우유 알러지도 있어요. 몰랐죠? 우유 알러지. 예, 우유 알러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편해요. 우유 알러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빵 이런 거 있잖아요. 빵 이런 거 잘 못 드시고 빵에는 웬만하면 다 밀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저 최근에 알러지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알러지 있으면 여튼 엄청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순아 씨 오늘 그 뿜뿜 라디오 그 토크의 흐름이 그러니까 말이야. 예, 다 얘기했더니 두 달 전이라고. 예, 이병욱 씨 지금은 괜찮은 거죠? 어쨌든 예, 지금 괜찮은 거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프지 마요. 나도 아프니까. 자, 우리 779 하나님, 피디님, 지난주에 여수에서 진행됐었던 나라사랑 축제 행사 잘 하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잘 봤습니다. 은혜로 방송 잘 하시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유종호. 고마워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자, 빵 얘기하니까 빵 먹고 싶어요. 이 아침부터. 자, 우리 함선현 선생님, 예. 우리 지난주였나요?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예. 우리 함께 생방송했었던 우리 함선현 선생님, 빵 드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 그렇죠.

왜 아직도 문자 한 번도 안 보내보신 분들 계세요? 진짜? 아직도? 그를 떠나서 보내보세요. 대사이가 당신의 문자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크스크스크스크 세워드릴게요. 치켜 세워드린다고 해요.

네, 크럭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9시 25분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으시는 뿜뿜 라디오 뿜뿜 두 글자 할 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 뿜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정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아, 그 이병 씨와의 어떤 그 오늘의 토크가 아, 조금 그 오해가 있었네요. 예, 오해가 있었고, 예, 의사소통이 약간 조금 덜컹거림이 있었는데, 아, 이병욱 씨께서 그 차 안에 들어있던 커피를 한 잔 들이키시고, 예, 배가 아야 해가지고, 제가, 아우, 세상에, 그걸 왜 먹었어? 괜찮아요? 예,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두 달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두 달 전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김진여 소장님께서, 배탈 나셨던 게 두 달 전이고, 예, 본인은 어제가 맞다고. 아, 그랬구나. 예. 죄송합니다. 지금 아픈 게 맞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예, 스톰에이크 앓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괜찮아요? 아, 약간 아, 이러고 나서 괜찮아요 하니까 약간 좀 진정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예. 아, 이게 살이 쪽 빠지겠네, 이병호.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살이 없는데 쪽 빠지겠어. 괜찮아요? 예, 병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교롭죠? 이분이 의사선생님이에요. 예,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병원 가세요. 의사선생님도 아프면 병원 가야지. 예,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정합니다. 예, 제가 다 정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아, 깨끗하게 정리됐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의 오해. 여러분들, 그, 여름철 먹거리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아,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우리, 한 예술이, 건디, 저,

임신했어요. 아. 오늘 보건소 가서 예 임산부 등록하러 갑니다. 뿜뿜 라디오로 태교 열심히 해볼게요. 앞으로도 쭉 이 텐션 유지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거는 빵빠레 한번 더 드려야지. 이거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 생명과 함께 또 10개월 Let's go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라디오가 옆에서 계속 예, 으쌰으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생각나실 때면 함께 하시면서 태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로 태교한 우리 저기 그 분들이 많이 계세요. 태교한 친구들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파이팅 있게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할 때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들리는데 예,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어떻게 예, 상한 우유라도 먹어야 될까요? 라고 우리 함선현 선생님 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우리 함 선생님 뺄 게 어디 있어? 어? 내가 직접 봤는데 뺄 게 어디 있어? 아, 하지 마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요. 아시겠죠? 예.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아픈 겁니다. 자, 백양터널 전파 좀 뚫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 백양터널이.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한번 그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백양터널 아니었나? 그때 그 황룡터널이었나요? 예, 맞나요? 황룡터널, 부산에 황룡터널 아닌가? 예, 브라운 드래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 터널에 지금 그 뿜뿜 라디오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이게 너무 저희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그 공문 접수 좀 해달라고 예 우리 시청 쪽에다가 공문 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 안 하셨나 보네 예 조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시정님 예 존경하고 친애하는 시정님 예, 우리 저기 터널에 창원 극동 방송 좀 잡히도록 예, 좀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조금 예, 여러분들이 집단 행동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집단 행동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어감이 좀 그렇네. 예. 어쨌든 하루속히 그곳에도 뿜뿜 라디오가 깨끗하게 예,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 하면 깨끗하게 들려요. 쉬운 방법이 내 곁에 있답니다. 예, 어플리케이션 많이 애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황령이래. 령. 황령 터널. 발음이 어렵네. 황령 터널. 예. 브라운 드래곤이 아니고.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강병인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병이 어제 생일이었다고. 아,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어제 말씀하셨으면 예, 당일에 축하를 했을 텐데 예, 하루 지나서 축하드립니다.

자, 8월 생일자들 이렇게 많이 보기는 처음이에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러게 8월에 생일이 많네요. 정수와수와수와수와와와와와스도 16일이 생일이었는데 지났으니 축하 선물은 괜찮아요 라고요. 이렇게 또 디젤스 자극하네 정수와. 괜찮다는 말에 굉장히 긁히거든요 DJ가. 축하드립니다. 또 있으세요? 8월

네,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9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김정훈띠 8월에 생일이신 분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갑자기 분위기 생일잔치. 예, 우리 황진희 서방님도 8월 17일이 호적상 생일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이뿅하스이도 저도 8월 1일요 생일이에요 라고 남겨주셨고, 권경화님 우리 딸 오늘 생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난리 났다 아주 그냥. 8월, 예, 8월 아주 그냥 축제네. 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네요. 예. 8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이. 에코가 자꾸 늦는다. 에코 좀 빨리 주세요. 예. 이 가난한 음색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리잖아.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겠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정뿅구씨. 삶의 활력소 뿜뿜 라디오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정병구 씨의 의견 잘 들었고요. 예, 다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두 시간만 들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뭐, 예, 소중한 의견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립니다. 네, 또 DJ와 또 이렇게 또 24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말씀 또 저는 마음이잖아. 마음, 이런 청취자의 마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뭐 동의와 재청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정병구 씨의 의견인 것으로, 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예,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공개 방송 하자라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예,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병섭 씨, 가을맞이 뿜뿜 공개방송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공개 좀 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DJ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예, 부끄러움이 많고, 예, 좀 스스스스스스스스스 많아요. 약간 좀 샤이가이야. 예, 샤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쑥스러운, 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예, 그것 때문은 아니고 여름이 좀 바빴어. 자, 그래서 뭐 언제 갑자기 공개가 확 돼버릴 수 있어요. 예, 뭐 공개, 우리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작년에 한 것처럼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언제 갑자기 공개 방송이 될지 모르니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가 빨리빨리 신청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파티션 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공개 방송을 왜 해? 파티션을 해줄 거면 공개 방송을 왜 합니까? 예. 공개 재판하자고요. 예. 무슨 말이야? 이 병우. 지금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공개 재판을 왜 합니까? 공개 재판을. 감이정님, 하루 종일 이 텐션은 피디님께 가혹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DJ는 뭐 하루 종일 이 텐션 할수 있고, 예, 할수 있습니다. 밥만 주면 돼. 밥만. 밥은 좀 줘요. 예, 밥이랑 물은 조금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토크 콘서트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토크만 한다, 정말. 예, 진짜 그런 콘서트가 진짜 열릴 수도 있어. 토크 콘서트. 그냥 여러분들 쫙 앞에 모아놓고, 지금처럼 저기 채팅창이 앞에 보이게 화면에 탁 띄워놓고, 우리끼리 또 이렇게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 토크만 하는 거야, 계속. 그죠? 예.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대로, 운행하신 대로 쫙 토크하다가 쫙또 흘러가고, 또 이렇게 소재 또 흘러가. 아, 재밌겠네. 그것도 재밌겠네요. 좋다. 그또 졸린 분들은 주무시고, 그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분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어떤 분이었죠? 예, 이수홍님, 예, 이수홍님. 어제 우리 아내분께서 이제 그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그 시험이 이제 합격하셨다라는 소식을 우리 뿜뿜 라디오를 통해서 또 전해드렸는데, 어제 퇴사한 지 10년 넘은 회사 차장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와이프 합격했는데 한턱 쏘라고. 뿜뿜 라디오는 퇴사 10년째인 회사 임원분과도 식사도 하게 만들어주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거 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뿜뿜 라디오는 여러분들의 It's 오색교, 오색교예요. 오색교, 오작교, 오작교예요. 다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서 뭐, 저기 동창회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구역식 모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안부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제 10년 만에 만나면 우리 펌프 라디오가 또 성사를 시켜줬네. 아. 뿌듯하다, 뿌듯해.

자, 우리 하창수 씨, 우리 김대성 부점장님이 행복백화점 할 때 오래요 저보고 방송 참여하자고. 네, 안 됩니다. 아, 너무 딱 잘랐나? 아, 정수아 씨, 아, 얼굴 공개 안 하는 공개 방송 재밌겠다라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진짜 좋으시네요. 현장은 공개하는데 DJ는 공개하지 않는 공개인 듯 공개 아닌 공개 같은 공개 방송. 진짜 한다 진짜.

자,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오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돈키호테라는 이름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가 기사로 나서기로 결심하면서 열흘간의 고민 끝에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돈은 양반이라는 뜻으로 귀족들이 자기 이름 앞에 붙이기도 하는데 키호테는 갑옷의 허벅지 보호장비 이름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1605년 처음 발표하였고 후편은 10년 후에 발표했는데 엉뚱한 기사 무용담의 이야기이지요. 세상에 햄릿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돈키호테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을 정도로 돈키호테는 유명합니다. 돈키호테를 현실을 무시한 이상가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갈팡질팡하는 왕자 햄릿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돈키호테를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실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위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를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집트 제국에서 탈출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이집트 땅에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 이집트 땅에서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자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모세는 늙었고 참으로 약해서 아무런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아무런 배경도 없어요.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모세는 늙은 목동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이전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아홉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세상 어떠한 신보다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지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모세와 같이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하지요. 말로 전도를 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잘 위로하지도 못하지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

0: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능력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땅 바꾸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땅끝까지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상처와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가장 깊은 밤이 가장 큰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강야 같은 길을 걷더라도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을 감사로 채우게 하소서. 부모님과 조부모 세대에 몸과 마음을 갈래같이 강건하게 하사 천국 소망을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 삶의 경륜과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보람찬 노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불완전한 가족의 허물을 우리도 용납함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깊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건강 문제, 어그러진 관계로 고통받는 가정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모든 삶의 결핍과 아픔 중에도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국립합창단의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려봅니다. FM 98.3 있는 내가 라서 진수의 FM 98.3 오메가 라서 어플리케이션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으시는 뿜뿜 라디오에 당신의 소중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화경띠 PD님 어제도 바깥에 나오지는 못하고 오늘에서야 나와봤는데 너무 처참합니다. 여기는 거제도인데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다니실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우리

뚜뿜뿜 라디오를 통해서 그곳의 상황들, 거제와 통영 지역의 상황들을 조금 잠깐 한번 현장의 소리로 한번 그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모든 또 거제 통영 지역에 또 슬픔을 안고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 예,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 하창수 씨가 교통 제보를 남겨주셨어요. 통영 대전 고속도로 통영 톨게이트 대전 방향 갓길 비탈면 작업으로 서행 중 그리고 일부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통제됐다가 오늘 일부 통제가 풀렸으니 인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다라고, 안전 운전하시라고 이렇게 또 교통 정보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도로에 이제 그 저기 주행을 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사가 언제 밀려 내려올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그 교통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기스기 정스기 형제님, 저 왔는데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오래됐다고 가족을 잊어버리는 그런 가족은 없습니다. 예, 승승 성승기 형제, 예,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또 광주로 이사를 이제 가셔가지고 또 함께 하고 있는데, 광주 괜찮죠? 광주는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주도 비가 많이 왔는지 안부 한번 여쭙습니다. 그곳 상황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정식 형제의 개인 안부도 여쭤보니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7635님, 우리 유라사부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정명희 씨 입장 맞춰주셨고, 6416, 그리고 김효성, 이찬영 씨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미용실에서 2부 출석하시는 김효성 씨,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도 미용실 가고 싶다. 미용실 가면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감겨 주실 때 그게 괜히 힐링이다, 그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너무 수고 많으시죠? 이렇게 머리 이거 막 하는 게, 두피 마사지하고 머리 감겨 주시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손에 힘도 많이 들고. 항상 감사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찬양 들으면 또 재미가 없지.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간에 양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잡았다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타이밍 딱 맞게 문자 보내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 준비하시고 샵 0981번에 써놓으세요. 잡았다 세 글자. 자, 첫 번째 양 나갑니다. 3 2 1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디제이의 아, 더 재치의 허정인 하창수 정성기 보냈네. 자, 나갑니다.

이어갑니다. 모리아가 찬양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향 나갈 거예요. 두 번째 향 준비하세요. 자, 준비됐어요? 빨리 나갑시다. 잡았다 세 글자 적어놨어요? 5초 후에 나갈 거예요. 5 4 3

1197님 축하드립니다. 1197. 1197. 오늘 곧잘 잡으시는데 보통 한 마리 정도는 빠져나가는데 오늘 빈틈없이 끄무를 치고 있습니다.

자, 김수정님 잡았다 잡고 싶다 심하게 잡고 싶다라고요. 당신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양 나갈 거예요.

여보래 약간 조금 땡겨서 가봤는데 자, 과연 저분이 계실지. 아, 꽃기호는 누구야? 정성기 꽃기호는 뭐야?

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모리아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자, 양을 잡자 양을 잡자 맴맴맴 함께 달려봤습니다. 예, 중간에 꽃기호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약간 헷갈렸는데 양을 잡자 매매매 시간이었고요. 9429님, 1197님 두 분이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양은 DJ가 약간 조금 기교를 부린다고 조금 땡겨서 보내봤는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딱 집중을 해야지. 예,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마지막 양은 모두가 놓치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어플리케이션은 26초의 어떤 그 차이

차이가 납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26초 전에 나간다고 말해주기라고 정수아 씨 보내주셨습니다. 고래도 안될것 같은데 그래요. 그죠? 예. 라디오로 문자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2999님 월요일에 계란 10판 들고 배달하다가 계단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지금까지 너무 아파요. 그래도 계란은 하나도 안 깨져서 감사했어요. 어떻게 된 거? 아니, 10판을 들고 계단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계란이 안 깨진 거는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달인이 여기 계셨네? 예. 뭐,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오, 그래요. 예, 계란 대신 무릎이 깨진, 예, 우리 299님.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이거, 이런 거 웃으면 안 돼.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많이 놀랬죠? 그래요. 힘내시기 바라겠고. 아, 여러분들이, 어? DJ 자기가 웃어놓고서는 자기가 괜찮냐고 한다고, 예.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응? 그런 게 아니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299님을 진심으로 DJ가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예, 진짜. 아, 무릎이 깨지면 참 아파요. 정말 아파. 예, 정말 많이 아프고, 예, DJ도 이제 무릎이 깨져봐서 압니다. 예, 무릎이 깨져보고, 무릎이 정말 오랜만에, 예, 정말 실로 오랜만에, 저기, 피 한번 봤었잖아요. 지금, 자녀의 어린이집, 운동회 때, 피를 한번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더라. 굉장히 새삼스럽더라. 예, 근데, 뭐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프긴 하더라고요. 또 여전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부끄러움이 조금 더 컸어, 고통보다는.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감내할 수 있는, 예, 힘을 거기서 얻었는데, 어쨌든 예, 혼자 넘어졌나요? 예.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그랬죠. 질문이 조금 그런데 주위에 누가 있었나요? 그러면 조금 덜 아플 수 있거든. 예, 그거 신경 쓴다고.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쾌차하시고. 예. 오, 진짜 아직도 궁금하네. 계란이 어떻게 안 깨졌냐? 너무 궁금하네요. 좀 비법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북청이 누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병욱 씨, 내 배탈도 실컷 웃어놓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웃진 않았다. 웃진 않았어요. 걱정했지. 예, 걱정했지. 빨리 나으세요. 이병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지금은 좀 어때요? 많이 좀 좋아졌나요? 예. 병원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알았지? 자, 찬양 이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손재석의 찬양 함께 만나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0: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이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아무 찬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0% 노사전섭외 즉석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께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주세요 라고 다짜고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각나시는 찬양 15초만 불러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는 아무 찬양 코너. 오늘도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는 깔끔하게 예 하는 예 아무 찬양 인트로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예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전화 연결되시면 예 찬양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15초만 부담 없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꾸 반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예, 노 반주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노래방 아니니까 노 반주로 불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의 이야기 어떤 분들의 찬양을 듣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결자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띠또띠또또띠또또띠띠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설레는 만남.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어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나예요, 나.
1: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저.
0: 아, 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1: 어우, 완전.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반가워요. 대전에 사는 이선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선아, 성은이 만극 가옵니다, 선아.
1: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0: 아이고, 우리 이선아님이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복 탔어요, 저.
0: 아유, 세상에. 개도 아니고 복 탔어요.
1: 네.
0: 지대로 탔네, 아주 그냥.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우리 이선아씨.
1: 네.
0: 전화를 바로 받으시던데 뭐 하고 계셨어요?
1: 저기 오늘 방송 그 말씀
0: 예
1: 저희 구역방에 나눔하고 있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구역에 나누고 계시는군요. 우리 뿜뿜 라디오 문자를
1: 당근이죠.
0: 예.

0: 예,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렇게 좀 나누고 이러면?
1: 뜨겁습니다.
0: 어떤 식으로 뜨거운데요?
1: 말씀 그때그때 적용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0: 네.
1: 다 은혜가 된다고도 말씀을 주셨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운전할 때 가끔 지루할 때 졸음 올 때 극동방송 특히 9시에서 아침 출근 할 때는 안 되겠지만 쉬는 날 들을 수 있으면 좋다고
0: 예.
1: 또 권수 PD님 하시는 방송 뿜뿜 라디오 네 권장하고 있어요.
0: 아, 또 홍보를 하고 계시는구나.
1: 그럼요. 여기 대전 특파원이니까.
0: 그렇군요. 우리 대전의 홍보대사 우리 이선아 씨가 이렇게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세상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1: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텐션 좋게 해주셔서.
0: 아유 별 말씀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만
1: 네?
0: 홍보에 어떤 열매들이 좀 있는지요?
1: 있습니다.
0: 있나요?
1: 네.
0: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1: 그럼요.
0: 어머나 세상에, 예. 그렇군요.
1: 너무 좋다고.
0: 여기까지. 지금 제 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선아 특파원. 예. 방송을 좀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DJ를 좀 티키타카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대요?
1: 아니, 이제 아침에, 이제 운전할 때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이제 아침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번 주는 오후 출근이라서 항상 듣고 있거든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들어요.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우울했던 그런 기분도 그렇고 이제 뿜뿜 라디오를 들으면 그게 어느샌가 이제 기분 좋음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은혜로운 방송 뿜뿜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0: 야 홍보 대사답게. 멘트 마무리가 깔끔하네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선아님.
1: 네.
0: 자, 오늘은 아무 찬양 코너에 지금 연결되신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우리 15초 동안 찬양을 불러주시면
1: 네.
0: 되는데, 어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좋습니다. 이 찬양을 특별히 뭐 즐겨 부르시는 뭐 까닭이 있으십니까?
1: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서겠다는 다짐을 받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0: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선아 씨
1: 네.
0: 어떻게 방송을 좀 하세요? 어떻게 평소에 이렇게 동네에서 방송을 좀 하세요? 이렇게 멘트가 왜 이렇게 깔끔해? 어머 세상에 거의 뭐 준 전문가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1: 배웁니다 건수 PD님한테
0: 아 저한테 배우신다고요?
1: 네
0: 이마저도 깔끔하네 아 세상에 예 대단한 우리 대전의 홍보대사 우리 이선아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드립니다 액션 나의

0: 예, 아우,
1: 무슨 일을
0: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1: 무슨 일을?

0: 너무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세상에 찬양도 이렇게 잘하셔. 우리 뽕뽕 라디오 홍보대사 분들은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자 오늘 하루도 나의 갈 길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이선아님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0: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1: 아멘 아멘.
0: 고맙습니다.

0: 종소리가 마음을 울리는 찬양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김승일 테너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6분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고 있죠. 아무 찬양 아무 찬양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전에서 열혈 홍보대사로 뿜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선아 띠 연결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예 그 멘트들에 많은 분들께서 섭외하신 거 아닌가요라고 남기죠. 노 사전 섭외 예 100% 즉석에서 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오랜만에 너무 편안하더라. 예,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예, 전화를 받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함께 만나봤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한번 드려볼지,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100% 노사전섭에 즉석에서 전화를 해요. 즉석에서. 자, 과연 받았다.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0: 받았다고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거의 뭐 방송인인 거야. 깜짝 놀랐어.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입니다. 자, 다음 분은 어떤 분일지 만나봅니다. 아, 100% 노 사전섭의 이분께 전화 드립니다. 띠또띠또또띠또또띠띠띠 들어갑니다. 자, 다음 분.
1: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0: 없어요? 어떻게 연락 주셨지? 잘못 눌렀나 봐요. 자, 다음 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예,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죠. 이분입니다. 띠또띠 또또띠 또 또또띠 따따. 들어갑니다. 자, 이거 다이얼 소리는 DJ가 내는 거예요. 예, DJ가 입으로 나는 소리입니다. 예. 하지만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는 소리지, 마음으로. 입을 거칠 뿐.
2: 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2: 아,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예. 네. 아이고,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2: 네, 유단수 PD님이시네요.
0: 아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한 귀에 알아들으셨어요?
2: 제가 지금 뿜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있는데.
0: 아유, 듣고 계셨어?
2: 네네네.
0: 예. 아니, 나한테 전화가 올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2: 몰랐죠. 가슴이 두근두근, 쿵쿵쿵쿵쿵.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쿵쿵쿵쿵.
0: 아, 실제로 심장이 조금 안 좋으세요?
2: 예, 실제로 좀 안 좋은데.
0: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예, 너무 그렇게 가슴 뛰실 필요 없으십니다.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아, 네네. 예.
0: 그러면 뭐, 저기 뭐, 350만 청취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평소에 하는데, 요거는 생략할게요. 예, 편안하게. DJ랑 그냥 전화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아, 네네. 예.
0: 아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진주시 명성면에 사는 이혜자입니다.
0: 이혜자님.
2: 네네.
0: 아이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혜자씨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됐네. 아유, 너무 네. 반가워요. 아니, 뿜뿜 라디오는 평소에 좀 즐겨 들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2: 네, 안 빠뜨리고 들으려고 하죠.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혜자씨 뭐 하고 계셨어요?
2: 지금 좀 전에 이제 아침을 먹고 방에 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편안하게 예. 뿜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0: 식후에는 역시 뿜뿜 라디오지, 네. 그죠? 예, 식후에 또 그만한 네. 게 없어요. 예, 네. 소화에 당신의 소화제 뿜뿜 라디오 네. 오늘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많이 덥죠? 네. 진주도 많이 덥죠? 어때요?
2: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좀 비도 오고 흐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위는 한 주춤 하는데
0: 예, 예.
2: 습도가 엄청 높아요.
0: 아, 습도가 너무 높더라고.
2: 네.
0: 예.
2: 네, 네, 네.
0: 그래요. 아니, 우리 혜자 씨만의 어떤 이런 무더위, 습도가 네. 확 높을 때 좀 이렇게 네. 극복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요?
2: 일단 시원한 물에 씻고.
0: 아, 씻고 좋다.
2: 네,
0: 예.
2: 선풍기를 켜고.
0: 선풍기 켜고.
2: 네, 편안하게 쉬는 거죠. 여기 아무래도 시골이라서
0: 예, 예.
2: 네, 아침 저녁으로는 좀 공기가 맑고 선선하거든요.
0: 예.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씻고 틀고 쉬고 그죠? 예.
2: 네, 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0: 그래요.
2: 네.
0: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그래도 씻고 틀고 푹 쉬고 씻고 네. 틀고 푹 쉬고 이렇게 이게 최고지. 예.
2: 네, 네, 네,
0: 클래식은 영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2: 네, 네.
0: 예, 여름을 나는 데는 역시 씻고 틀고 쉬고 씻고 네. 틀고 혜자 씨.
2: 네, 네.
0: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금 우리 방송사도 지금 에어컨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2: 아.
0: 예.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무더위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는가.
2: 아.
0: 예. 그래서 예. 씻지는 못하더라도, 예. 한번 틀고 좀 이렇게 네. 편안하게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
0: 예, 예, 예.
2: 네.
0: 자, 우리 혜자님. 네. 오늘 그 전화 연결 되신 거는 다름이 아니라 1초 차량 퀴즈가 아니고 아무 찬양 코너예요. 아무 찬양 코너.
2: 네.

0: 우리 혜자 씨의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1: 제가 노래는 참 좋아하거든요. 예, 예. 참 좋아하는데 잘 부르기는 힘들어요.
0: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얘기 섞어주신 분 중에 못 부르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예, 자 과연 그러면은 우리 혜자 씨가 어떤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1: 저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노래 그 찬양을 선정합니다.
0: 사철의 봄바람. 아니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1: 아, 그게 가족 찬양으로 예,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예, 믿음이 없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찬양만 나오면은 마음도 울컥하고 굉장히 그러고 싶은 갈망이 크니까
0: 그렇군요.
1: 예,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찬양을 들려 부르고 있습니다.
0: 더 간절하겠네요 정말로.
1: 네 엄청 간절합니다.
0: 그래요 우리 자녀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도 같은 이 찬양 함께 들어보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네,
0: 예,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찬양 이전에 우리 자녀들께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뭐 시간이 지나서라도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우리 자녀분들께 음성 편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엄마의 외침 한번 들려주세요. 네.
1: 갑자기 들려나 모르겠다. 사랑하는 우리 보배로운 큰딸 은지 그리고 보배로운 우리 작은 딸 은민아 엄마가 니네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리고 엄마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은 엄마보다 우리 은지 은민이를 백배 천배 더 사랑하신단다 엄마가 항상 말을 했지 정말이야 항상 하나님은 우리 언지 연민이를 바라보고 계시고 언제나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기를 항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엄마의 가장 지금 현재 가장 큰 바람은 엄마가 꿈꾸는 교회 다니니까 꿈꾸는 교회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란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희망하면서 엄마가 사철의 봄바람 불고 이 찬양을 너무나 즐겨 부른단다. 우리가 한 번씩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엄마가 항상 이 찬양을 불렀지. 그때 엄마의 이 간절한 바람이 다 그 찬양에 들어있단다. 그래서 항상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 정말 사랑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이 들겠지만은 엄마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언제 언니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너무너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엄마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마음이 정말 가득 담긴 편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은지 씨, 은민 씨인가요?
1: 네.
0: 예, 우리 은지 씨, 은민 씨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고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도 지금 함께 기도하신다고 하니까요.
1: 네.
0: 계속해서 우리 소망을 품고 두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평소에 마음을 담아서 불렀었던 그 찬양, 우리 엄마의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1: 예.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좀 도와주세요.
0: 예,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들어갑니다.
1: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0: 아, 이게 어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 담겨 있어서 그런가요? 이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눈물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자, 우리 하나님 이미 기억하시고 우리 두 자녀를 위한 역사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 다 두 자녀를 부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행복하세요. 오셨으니
2: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0: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 우리 집 부모의 마음, 즐거운 동산이라.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2: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
0: 저 사전 섭외 아니냐고 두 분 다 즉석에서 예, 연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기다리던 비가 오고 목말랐던 땅들도 숨을 쉴 공간이 이제 생겼는데요. 이렇게 갈급했던 비는 누구에게는 죽음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비 소식과 함께 비 피해 소식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성서 한빛교회 남재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함께하세요. 영광입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신데요.
1: 네네.
0: 이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젊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생방송은 오늘 처음이신가요?
1: 예, 처음이고 방송 출연도 처음이라서 사실 네. 너무 긴장하고 있습니다.
0: 예, 근데 예. 제가 뵙기에는 네. 긴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목사님 평소에 교회 사시는 대로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소망의 기도에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소망의 기도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기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그 기도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붙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듣고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성산 한빛교회 남재식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성서 한빛교회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고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05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췌장암을 앓고 계신 아버지께서 물혹이 생겨 입원도 하셔야 하고 또 폐CT도 찍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드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저희 곁에 오래도록 계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1: 아, 네. 아버지께서 참 이렇게 편찮으신 이런 상황이 정말로 힘드실 것이라고 저는 또 동감합니다.
0: 네. 네,
1: 저희 어머니께서도 재작년에 이제 당뇨가 좀 심하셔서
0: 네.
1: 또 이렇게 다리 쪽이 좀 이렇게 상하시고
0: 아, 그러셨구나. 네.
1: 네, 폐혈증이 생겨서 네. 위급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요.
0: 그렇죠, 네.
1: 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좀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0: 네. 네. 아멘. 네,
1: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췌장암을 앓고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아버지,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슬픔이, 왜 이런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지만 또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치료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호와 라파 치료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 치료의 모든 과정 붙들어 주시고 또 치료의 모든 손길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73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김은희 집사님의 딸 이한별 청년이 급성 폐렴으로 입원한 후 뇌 부종으로 의식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부종이 속히 가라앉고 의식이 깨어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김은희 집사님의 딸 우리 한별 청년이
1: 주여.
0: 아버지 급성 폐렴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이 아픔을 주님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주여.
0: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다시 뛰고 걷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별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김은희 집사님을 위하여 또 청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모든 교회의 또 기도 또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부종이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속히 의식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한별 청년 위에 임하여서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3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둘째 아들이 밤낮이 바뀌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병원에서 조울증과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들의 모든 어려움이 낫고 일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엄마인 저도 이번 가을 복음학교 캠프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0: 둘째 아드님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1: 네.
0: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동감이 되고 또 둘째 아들이 또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1: 네.
0: 저도 이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1: 네.
0: 얼마 전까지 해보기도 했고
1: 네,
0: 또
1: 네.
0: 저도 이제 딸을 출산을 해서
1: 5개월 네.
0: 차 이제 육아하고 있는 부모이기도 한데요.
1: 네.
0: 또 부모님의 또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또 동감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래서 둘째 아드님이 지금 잠깐 또
1: 네.
0: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금방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337님의 또 둘째 아드님이 밤낮이 바뀌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병원에서 조울증과 우울증을 진단받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둘째 아드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잠깐 어려운 때를 겪고 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지만 주님 지금의 이 잠깐의 어려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경험과 섭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 주님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청년으로 주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부모인 어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이번 가을 복음학교

0: 캠프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요. 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38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0: 좋은 기숙사 룸메이트와 신실한 믿음의 CCC 순장님을 만나 선한 영향을 받고 훗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네. 참 또 어려운 상황을 네, 마주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참 고등학교 때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신앙이 흔들리던 때가 있었어서
0: 네.
1: 참 동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은 또 이제 딸을 위한 기도인 것
0: 네,
1: 같고요.
0: 맞습니다.
1: 또
0: 네.
1: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또 딸이 다시 돌아와서 또 믿음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둘째 딸 지아 청년을 위하여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이 있는 지아 청년인 줄 믿습니다.
0: 주여.
1: 주님, 믿음이 있을지라도 잠깐의 어려움과 잠깐의 방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0: 아멘.
1: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이때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0: 주여.
1: 그러나 주님, 이때 우리 지하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0: 아멘.
1: 또한 지하 청년을 붙들고 또 모든 성도들이 또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우리 지하 청년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반주가 회복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좋은 룸메이트와 또 믿음의 또 순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순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지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21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조카 박예승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대학교 4학년 우리 박예성 청년이 이제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그 취업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또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질 줄 또 우리가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때에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 주님, 그 모든 두 학기를 잘 마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것을
0: 저...
1: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이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샵 0981 우물정 0981로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다시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95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릎 통증이 나음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신랑과 딸의 건강과 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편의 21일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며 큰언니에게 받은 도움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함께 간절히 기도한 덕분에 또 무릎 통증에 나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그 모든 그 회복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신랑과 딸의 또 건강과 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딸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주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도

0: 또 기업들이 힘든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모든 생활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또한 큰언니에게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그 모든 손길 속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리하여 받은 만큼 또한 베풀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조금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33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84년생인 딸이 너무 보고 싶어 문자를 보냅니다. 딸의 이름은 윤정입니다. 헤어진 딸이 그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윤정이를 아는 지인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 방송이 윤정이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딸 윤정이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네. 어머니의 마음으로 네. 예, 마음에 참 울림이 좀 있습니다.
0: 네네. 저도 이제 딸을 가진 부모로서
1: 네.
0: 정말 어떤 마음이실지 참
1: 네.
0: 예, 가슴이 아픕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순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우리들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딸 윤정이를 잃은 그 부모의 또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동감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그 헤어진 딸이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그 딸과 함께 하시고 그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 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 주님 그 딸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함께 또 기도한 우리 모두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섭리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70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부모님 두 분이 각각 혈액암과 폐암 말기신데요. 자녀가 저 하나뿐이라 홀로 돌보다 보니 한계에 이릅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을 모르셔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부모님을 부담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후회 없이 섬기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참 7087님께서 너무나도 또 힘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엇보다 저는 또 7087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 라는
1: 네.
0: 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참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실 줄 또 믿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7087님의 사연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혈액암과 또 폐암 말기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 이 어려움,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0: 견내고 견뎌낼 수 없사오니 주님의 또 역사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순간,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그 무엇보다 이 어려운 순간을 또 홀로 감당하고 있는 7087님을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보다 이렇게 간병하고 또 돌보는 이 손길이 너무나도 어려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1: 주여.
0: 주님, 그 마음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이 간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님, 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에 부담이 있사오니 주님,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두 분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1: 주여.
0: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주님 영접하며 주님 영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두 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긴박한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모든 순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은요, 76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늦은 때는 없다지만 아직 저희 두 자녀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저의 노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0: 아, 네. 우리 두 자녀가 참 부모님의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네.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또 어려운 일이고 또 가장 네.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를 위하여 저희들이 참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 우리 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부모로서 자책하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아직 주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1: 주여.
0: 주님,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리하여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때가 속히 찾아와 두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동생 시어머니께서 혈액암 재발로 신우염 치료를 마쳤는데요. 혈액에 균이 있어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동생이 다음 주 몽골로 선교를 나가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속히 회복돼 동생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주님, 우리 동생의 시어머니가 혈액암이 재발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순간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 모든 것보다 동생이 다음 주 몽골로 또 선교를 떠나야 하는 그 와중에 또 마음에 부담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주여.
0: 주님 그 모든 또 이 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 무엇보다 또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주여.
0: 주님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일이 가장 큰 부담이며 가장 큰 기도 제목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1: 주여.
0: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시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몽골로 또 선교를 떠나는 또 동생분의 또 모든 앞길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요 그 모든 선교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장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성산한빛교회 남재식 목사님이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에 또감사교회 윤현수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얼마 전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했지요. 나를 잃고 36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아갔던 민족이 해방을 맞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기쁨, 자유를 회복한 기쁨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3: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요.
2: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눈물로 살아야 했죠. 시편 137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를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부른 노래가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의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이게 정말인가 하고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온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은혜의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은혜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말하지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찬양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입술에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또 2절 후반부를 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 말은 이방 나라들이 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 혼자 기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를 통하여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미 돌아왔는데 또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돌아와야 하고요. 내 자녀도 돌아와야 하고, 내 이웃도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성도는 반드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세대일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숨겨진 봉사도, 아무도 모르는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순종에 더 충성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로를 돌려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결국 마지막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와 신앙, 문화가 어우러진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의 찬송가와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13일과 14일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과 전북 익산에서 개최한 2026 나라사랑축제에는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참석해 6개 테마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만여 명의 관객들은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의 아름다움과 임진왜란 호국정신, 일제강점기 민족 실현 극복 과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등 애국지사들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영상과 함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기다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뮤지컬로 그려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6.25 전쟁과 극동방송 출범 역사를 다룬 무대에서는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한다는 은유적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성도들과 참석자들은 선조들의 믿음과 헌신,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70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과 나라를 섬기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교육을 반대하고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기치로 내건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어제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헌법적 교육질서 수호와 교육선택권 보장, 공정한 기회와 평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교육권 부모연합은 향후 정책 및 입법연구와 실태 콘텐츠 개발, 학부모 연대를 추진하며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 학교 밖 교육의 자율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사장을 맡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뿌리내리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총회장 선거에 김선배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김선배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 기침총회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기침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총회 규약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당선시키기로 하되 3분의 2를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 선출 방식을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표결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단독 후보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 2024년 정기총회 당시 총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던 침례교단은 이번 2차 투표 기준 선출을 향후 관행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6차 정기총회는 다음 달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순직할 당시 탔던 침몰선 구마가와 마루 추정체가 120여 년 만에 군산 어청도 근해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청도 서남서쪽 7.7해리 수심 45m 지점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 대형 선박 현상이 확인되면서 사고 당시 한국인 조사를 구하려다 44세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지막

0: 마지막 흔적을 밝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발견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복음 사역을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31일 선박 추정 위치를 찾아 특수 다이버 투입 조사와 함께 선상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모두 물러가고 한낮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용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믿었었는데 친구라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그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벌

0: 이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닌데.
1: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
0: 아이고 1년 전 일이다. 그거 해결됐다고 안 했나?
1: 그게 법적으로 해결이 됐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다 이가.
0: 와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 사노.
2: 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내 기도는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 인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고 명품 가방 샀다고 그러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 진짜 잘만 살아. 발 뻗고 잘만 자.
0: 야 정우야 혜진이는 저거 어떻게 알았노?
1: 그 인간 SNS에서 자랑하는 거 봤단다.
0: 에헤이 그 SNS는 와트를 갖고 난리고.
2: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왜 근데 그런 나쁜 인간을 가만 놔두셔? 배신한 인간을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지옥 속에 살게 하시냐고.
0: 아, 이제 혜진아 혜진아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잖아. 이제 뭐 잊어라. 이러다 진짜 병난디.
1: 아이고 그게 뭐 맘처럼 되나 그게.
2: 됐어. 나는 그 인간 벌 받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0: 혜진아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그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니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끊어내라는 거지.
2: 억울하잖아. 어떻게 용서해?
0: 그래.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노. 얼마나 힘들지 내가 상상도 안 된다. 그래도 네 거울 한번 봐라.
2: 거울은 왜?
0: 내가 아는 혜진이는 진짜로 잘 웃는 친구였는데 지금 네 웃는 게 너무 어색하다.
2: 내 얼굴...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변한 거야?
0: 미움 붙들고 있을수록 더 아픈 건 니다. 그만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 사람이 아니라 니를 위해서.
2: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미움이라는 독이 든 잔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시작이 당신을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누가 주인공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여성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 화가들과 업계를 견줄 만큼 유능한 화가였습니다. 유디트 레이스터 혹은 주디스 레이스테르라고 불리는 이름의 화가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초상화인데요. 사진이 없으니까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에 유명한 남자 화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란스 할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과서에서 한번 나와서 보는 건데 르네 데카르트의 초상 또 이 프란스 할스라는 사람이 지금 그린 작품이고요. 한 번씩 미술 교과서 보다 보면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 또 하나 있는데 즐거운 술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이런 정밀한 사람의 모습을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이 화가랑 견줄만한 당시에 여성이 남성과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되고 그 같은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그림들을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파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쳐주지 않으니까 그림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보통 화가들이 그림에 자기의 낙관을 찍잖아요. 그 서명을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프란스 할스라든지 그 당대 유명한 남자 화가의 그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여성 화가의 이 이니셜은요, JL 별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그 남자 이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년 동안 이 여성의 이름이 미술계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200년 동안 이 여성의 작품들이 다 다른 남자 화가들의 작품들로 알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1893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던 한 그림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발해잖아요. 그림을 발한 거를 보수하려고 찾다가 보니까 한 그림에

해서 서명이 두 개가 더 떼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남자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잊혀졌던 이 여성의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추적하면서 이 여성들의 그림과 이름들이 다시 역사상의 미술사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어떤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정당하게 기록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조금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특히나 조선왕조실록의 초창기 조선 건국 초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려 말의 사람들은 다 바보 멍충이 똥개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래야지 조선왕조를 세워야 되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거든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내가 나라 세우고 싶었다 그러면 오만 역사들의 다른 해석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의 장군들은 다 멍청이어야 되고 고려 말의 신하들은 전부 능력이 없어야 되고 고려 말의 왕들은 다 폭군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성계가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이 되는 것도 다 되는 것. 이 선별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고 남긴다는 거죠. 세상은요, 남길 만한 이름을 찾고 괜찮은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은근히 노골적으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그래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봤을 때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발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 주변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지워질 뻔한 이름들이 그 속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더군다나 족보에 남긴다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가 밧세바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네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좀 뒤로 빼놓고요. 특별히 이 라합과 다말과 룻을 보시면은 뭐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이름. 그래서 어디 내놓아도 떳떳해서 밝히 알려지고 드러내고 싶은 이름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 계보가 중간에 진짜 왕들도 있지만 구세주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한 왕의 계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제거되고 사라져야 된 이름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이었어요. 단지 여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와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았던 여성입니다. 물론 당시 문화 속에 보았을 때는 당연히 막내 아들을 통해서 계대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하는 것, 그게 이 다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력이긴 하지만 유다는 그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다말의 행동이 칭찬을 받거나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이 다말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다가 다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지역의 창기, 몸을 파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있는 사람이 몸을 파는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 정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왕의 계보에서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겁니다. 라합도 봅시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렇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어디 하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정받거나 높이 세워질 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합을 구속사의 여호수아서에서 당당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이방족 속과 피가 섞여있는 민족이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요즘은 조금 잘 듣기 힘든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학교 윤리 선생님이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 훈화하시면은요 빠지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5천 년 동안 단일 한 민족을 이루고 있고, 뭐 그 얘기 있죠. 한피

0: 섞이지 않은 오직 이 동방의 나라의 피. 그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대인도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통에 가나안 족속의 피가 들어와 있다? 없어야 돼요. 근데 들어와 있습니다. 루스는 어떻습니까? 루도 그렇죠. 모압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이 어머니 나오미 시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왕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말하는 다윗왕의 계보를 설명하는데 버젓이 모압 여인이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는 모압 여인이 섞여 있잖아. 반쪽짜리 모압 피가 섞인 사람이잖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정령 왕의 족보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들어갈 자격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름이죠.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유능한 여인들 있잖아요. 사라라든지 아니면 리브가라든지 아니면 한나라든지 그런 이름들인데 다 빼버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1: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0: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하고 약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모든 역사와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라는 것은 결국 자격을 따라 주어지거나 능력 유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반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운 이유는요, 강하고 능하고 힘 있는 것,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비함은 어디에 있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안 돼, 룻은 안 돼, 라합은 안 돼, 우리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이름을 집어넣으시거든요.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의 열쇠는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랑하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새는요, 다윗을 아들 취급 안 했어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종교 대통령이에요. 왕의 버금간 인물이 자기 마을에 와서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올까요? 빠뜨릴까요? 다 데리고 오죠. 근데 다윗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새에게 다윗은요,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하고 같았던 거예요. 양만 치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누구의 시야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들이라도 아들이라고도 세지 않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 생각에서 아마 그 유다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새의 동네 사람들은 다 다윗을 그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고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고 있는 그 셈 속에 집어넣지 않을 때, 가족들조차 나를 잊고 있을 때, 심지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 실패 때문일 수도 있고 감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그저 잊혀지고 지워지고 소중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외면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기도 하고 홀대받기도 하고 무례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는 이렇게 쓸모없게 되었는가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새기시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룻이든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변인의 자리에

0: 있다고 지워질 뻔한 자리에 있다고.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반전과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새겨놓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가지게 되는 위험함을 하나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흑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흑역사의 배경에 이르는 생각은 주인공이라는 착각으로부터 벌어져요. 오늘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0: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아, 다윗 왕을 낳았구나,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람의 직분을 언급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고라 하지 않고 다윗 왕을 낳고라고 해요.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로 유다의 왕들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 다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마태복음 어디에도 다윗 왕을 빼고는요, 누구도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낳고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 왕을 낳고 이 왕을 낳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다윗 왕에만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앞에 있는 것과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다 자격 없는 여인인데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름을 명시하는데 심지어 다윗 왕의 아내인 바세바의 이름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감춰져 있는 또 하나는 이새인데요. 이새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려고 왔을 때에 그가 사무엘 앞에 모든 아들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기준과 뜻에 따라서 다윗을 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이새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만 붙였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보거든요. 우리는 못 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중심을 보자. 백날 들여다보십시오. 중심 안 보입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 강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와 다른 하나는 내가 뽑는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준을 따라서 엘리압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고 쌈마도 괜찮고 아들들의 나머지 아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볼 때 이새 저거는 다윗 저것은 글렀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뽑는다 그랬는데 이새는 자기가 아니야, 내가 뽑는다라고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새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또 다른 하나, 다윗 왕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실제로 왕이 아니지만 왕의 기름 부음 받았던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에게 그 권세가 떠났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한 번도 주인공으로 행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행세하는 사건이 딱 있습니다. 흑역사죠. 사무엘하 11장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1절 보시면은요, 그 애가 돌아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됐대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왕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에, 그럼 하나님께서 뜻이 움직였으면 왕도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왕은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 때 침상에 저녁까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죠.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보았으면 엄마라 부끄러워라 도망쳐야 되는데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습니다. 돌려보냅니다.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거나 잘못하거나 우리아에게 싹싹 빌거나 주님께 비는 게 아니라 우리아 데리고 오라 해서 술 먹여서 내 새끼 아니고 네 새끼다 만들려고 들여보냅니다. 안 되니까 다시 전쟁터 보내서 요압에게 무조건 죽을 만한 곳에 갖다 놔라. 살인교사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도 안 있고 늦잠 자고 하지 말라는 간음하고 살인 청구합니다. 은혜로 세워진 자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순간

0: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가 앞에 보여줬던 그 수많은 은혜로운 장면들과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예요. 마태는요, 바세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구절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고발이에요. 앞뒤로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요, 이 계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아가 딱 박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한 짓을 보라예요.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다윗왕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일까? 아니요. 우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 옆에 그 왕이 죽인 한 부하의 이름을 나란히 새겨놓고 그 아내를 옆에 붙여가지고 얼마나 사람의 명성과 이름과 괜찮다라고 하는 허명과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지럽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냥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오래된 본능입니다. 창세기 4장,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이에요. 이와 같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한 사람의 만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가인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가인의 반응이요,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1: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0: 아멘. 여러분, 왜 분하여서 왜 안색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안색이 변했다, 분했다. 왜 그랬을까? 아벨과 비교해서 자기가 무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아벨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조연이 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분노한 겁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냐고.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가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곡식을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레 가지고 왔는데 이걸 안 받아줘? 나를 무시해? 여러분, 가인이 보내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새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요, 소위 말해서 급이 되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요, 진정한 주인공을 처음부터 이 구조를 통해서, 이 흐름 속에서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보통 족보는요, 선조부터 시작해서 후대로 내려오죠. 그렇죠? 족보를요, 누가 태어나면 족보를 다 갈아엎고 처음 막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을 맨 앞페이지로 보내서 다시 기록 안 하잖아요.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인의, 우리 한국인의 기본적인 어떤 익숙함이 깔린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원어는요, 원래 성경은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어색하지만 그대로 기록하자면 원래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뭐뭐이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딱 던져놓고 그 뒤에 수식어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고 뒤에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조상부터 먼저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 있어요. 결국 이 계보의 첫 시작부터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 안에 수십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무엇을 하는가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포함해놨어요. 다윗은요, 왕의 완전한 회복을 언약하신 사무엘하 17장 16절 말씀의 실현이에요. 내 후세 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왕위가 경건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뭐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요, 이 계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은 이 정도 급은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민족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계보에 지워질 뻔한

지워질 뻔한 이름들과 무너진 이름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람의 자격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채우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내려오신 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이유입니다. 족보를 생각하는 우리의 뜻과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괜찮아지고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주목받고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이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았을 때도 하자투성이로 보이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때 그때에 주인공이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얼마든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먼저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영화로 표현하자면 인생이라는 구속사라고 하는 이 역사를 영화를 찍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독이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어떤 경계요? 하나님이 감독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내가 감독이 되고 내가 주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는요 우리입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왕나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은혜로 세워졌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세는 자기 기준으로 왕을 정하려 했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이 되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왕처럼 굴려고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사도는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야고보 4장 1절에 싸우는 정욕, 즉 우리의 정욕을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정욕이요. 모든 어그러짐과 비틀어짐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갈등은요. 결국 내가 주인공으로 되는 것에 좌절되어질 때 벌어집니다. 우리 그런 얘기해요. 한 나서는 게 싫다고. 여러분 그런 분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철저히 무시해 드릴게요. 나서고 싶지 않다랑 무시받고 싶다는 다른 말입니다. 나서고 싶지 않아도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 마음 끝에는 드러나지 않게 나를 주인공 대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새겨라고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다윗 왕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아의 아내 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자기의 힘을 잘난 대로 살고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바보처럼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쪽의 측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계보거든요.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왕도 있지만 이 유다 왕들의 이름도 대부분 어떤 왕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애굽과 손잡고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보들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쭉 읽다가 하나님 얘들 안 되겠습니다. 다 엎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된 때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내 안에 아직까지 모나고 삐뚤어져서 성장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마음을 경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0: 이 교훈을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너진 우리에게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다른 하나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에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들고 주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 앞에,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한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한 손에 쥐고 있던 나의 절망과 연약함들을 내려놓으면 이 빈 두 손이 주인공이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하고 완벽한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 성도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문을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또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셨나요? 자, 몇 가지 질문 여러분께 던졌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셨습니까? 난 혼자 먹었는데, 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대답을 하셨다면 이 찬양여행과 함께 여러분 안에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하늘에 구름이 참 많이 낍니다. 그런 구름 위에 해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구름 위에 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구름이 해를 가렸지만 햇빛이 구름을 뚫고 쫙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다양한 빛을 띠며 구름이 색깔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름을 뚫고 쫙 비춰지는 일직선처럼 빛이 쏟아지는 모습을 멀리서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지요. 구름이 가렸지만 그 위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내 삶에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 우린 그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는 열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를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연결.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당연하듯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연결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첫 찬양은 이 기쁜 소식을 이태양 형제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자의 주제는 연결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나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연결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런 검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죠. 아프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 병원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검사 중에 하나가 MRI라고 하는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MRI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단층 단층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사진 한 장만 보면 잘 안 보이고 몰랐던 것들이 여러 단면을 찍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MRI라는 기계는 사람의 몸을 그렇게 단층으로 나누어서 찍는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린 어떤 소리 그것으로 그것이 마치 정확한

해석과 판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어떤 순간,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죠. 또 내가 잘 살아가다가 무너졌던 어느 한 시기, 또 깊이 상처받고 낙심했던 어떤 장면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의 이야기는 거기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MRI 기계로 사람을 단층단층 찍어서 모든 면을 골고루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이는 한 컷으로 넌 이것밖에 안 돼, 넌 전에 이랬잖아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린 자꾸 그 한 가지 기억, 한 가지 경험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듯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내 생각에 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기반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8.1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창원극동 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을 연속으로 듣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면 산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주신다, 구름이 가린 것 같아도 빛은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도 연결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하고 신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트 타보셨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쯤 통영 앞바다에서 요트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선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네, 1인당 조금씩만 주면 요트를 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트를 타며 선장님한테 야, 이 돛도 멋있고 이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합니까? 이 배가 이 돛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하고 물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는 보이는 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돛이 커 보이고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또 무게의 추를 견뎌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배 밑에 있다. 그래서 용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의 뼈. 그것과는 뭐 큰 관심이 없는데 마치 인간의 척추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장치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그런 것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가려면 보이는 어떤 일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보이는 어떤 일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내 삶의 모습,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며 순종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중심을 잘 잡고 가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서로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 잘 섬겨야, 그래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얻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다, 나만 맞다 주장할 이유도 없지.

있죠.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지체의 역할은 서로 다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역할이 다르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나보다 덜 중요한 지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남은 오후 시간 지체된 나의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나눠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호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사실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있었던 제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스스로 죽고 이제 공석으로 된 그 사도의 자리에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울 사람 한 명을 우리가 더 뽑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들 아마 다 그 말씀에 맞아. 마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맞아. 우리에겐 지금 11명의 사도가 아니라 12명의 사도가 필요해 라는 걸 어떻게 하죠? 다 인정해, 동의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우리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또 우리와 더불어 뭐하죠? 두 번째,

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또 거기 있던 120명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오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그 사람을 세워야지 같이 우리가 다닐 때 같이 했었던 사람을 세워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지 라는 거에 어떻게 또 우드가 다 동의했다고요. 동의했고 아 맞아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게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 요셉. 근데 요셉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요셉이 아니야. 어떤 요셉이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바사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두 번째 뭐죠? 어떤 별명이 있죠? 로마식 별명이거든요. 이건 헬라식 별명인데 유스도라고도 하는 유스도는 뭘까요?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추천했는데 누구죠? 마점 디점 아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띠아. 여러분 그 120명이 아 맞아 하나님이 말씀이 그게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사도를 뽑자. 그래서 추천해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사실 두 사람 나왔지만 누가 뽑히길 원했을까요? 그 중에 요셉이 뽑히길 원했을 거예요. 다들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 어때요? 아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정의의 아들, 의로운 사람, 안식일의 아들. 와 근데 마띠아는 괜찮긴 한데 근데 좀 뭔가 뭐가 없어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같이 뽑혀왔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내가 좀 그랬어. 아니 기도했는데 왜 제비를 뽑아? 기도했으면 됐지 왜 굳이 제비를 뽑았을까?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하자면 저 개척할 때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하며 제비 뽑았던 것에 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제비를 뽑아서 제가 여기에 개척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50은 맞고 50은 틀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 개척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딱 주셨을 때 제가 만약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여보 어떡하지?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제비 뽑아보자. 뽑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 다시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하고 다시 뽑아보자. 또 그래가지고 또 다시 뽑아. 아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 100% 100% 여러분 100%예요. 100%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띠아하고 요셉은요. 그런 정도예요. 솔직히 거기는 120명 다 요셉이 되길 원했겠죠. 안식의 아들 막 그 정의로운 저 사람 야, 저 사람이 사도가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나 진짜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마띠아. 조금 그런데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거에 순복하는 것이요. 왜요? 그 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제입 뽑아 그냥 뽑았다면요. 아마 계속 싸웠을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계속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제비 뽑기만 할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제비 뽑고 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하죠? 이 교회는 계속 오로지 기도하며 계속 그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저 이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는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결혼 딱 하면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왜 안 하냐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주님 저 이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직장에 가고 싶어요. 막 기도 막 하고 막 기도 요청하고 딱 붙으면 어떻게 돼? 기도 안 하잖아요. 딱 기도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전국을 찌르나.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마띠아가 딱 뽑힌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계속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에 가면서 왜 이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그들은 계속 발견했을 것이. 이것까지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0: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분도 했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봤던 분들 있잖아요. 아까처럼 원하는 것까지 딱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부르심 앞에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던 자들은 알게 됩니다. 아, 내 기도가 점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고 있구나. 아,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기도하면서 배우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왜 선물인지, 그게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건지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하나님, 분단 당시 북한에 있던 3천여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전쟁 이후 극한의 박해로 적대계층으로 몰리며 죽임당하였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과 일가 친척들이 숨어서 이어가는 그루터기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비밀리에 숨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지켜주옵소서. 보안당국의 감시와 눈초리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 국가교회 사람들도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지어다. 북한 땅에 전해지는 복음방송 쪽복음 성경이 사람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전해질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환우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 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엔사랑선교회 천상만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8화 거룩한 부담

음식 농법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 중인 이수정은 치다센을 만나 복음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였다. 조선의 신식 농법보다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0: 따진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무슨 일입니까?
0: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야겠습니다.
1: 이미 마음을 정하셨군요.
0: 네, 결심했습니다. 제 고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해야겠습니다. 유교, 훌륭한 전통이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인해의 본질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전통에서는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1: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헌데 요즘 새로운 사상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0: 일본에 만명한 뒤로 조국에 대한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1: 분명 복음은 소박한 농부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의 상황이...
0: 선생님,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규율이 아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장 조선에 이 복음을 들고 가야겠습니다.
1: 수정 선생의 거룩한 부담감을 이해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883년 4월 29일 낙스 목사와 몇 명의 성도들이 도쿄의 작은 예배당에 모였다. 무릎을 꿇고 있는 이수정. 빗소리가 가득 울리는 저녁이었다.
1: 이수정, 당신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2: 네, 저는 그분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1: 믿음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0: 이수정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커져간다. 세례를 받은 후 수정은 번역 작업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 뒤 한글 주석을 단 한문 성경을 들고 조선을 향한다. 하지만 일본의 망명까지 한 그의 귀국은 여러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0: 외국 사상을 퍼뜨린다는 그 이수정 아닙니까?
1: 맞아. 분명 뭔가 들고 왔을 거야. 잘 감시하다가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바로 보고해.
0: 예, 알겠습니다.
2: 역시 감시하는군. 안 되겠다. 성경을 우선 안전한 곳에 숨기자.
3: 자, 여기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셔.
4: 야, 냄새부터 아주 가슴 뭉클해지는 냄새군.
3: 어찌 한 그릇 말아드려?
4: 아이, 좋지요. 마침 허기진 참인데. 아이 뜨거.
3: 아이고. 아이. 찬찬히 드셔. 팔팔 끓인겨.
4: 그러네요. 아이 근데 뜨거워도 정말 맛있네요.
3: 그래요? 조금 더 말아드릴까?
4: 예, 조금 더 주시면 감사.

0: 아주 오랜만에 고국당 밟고 밥도 먹으니 옛 생각도 참 많이 나는구나.
1: 어디 멀리 갔다 오셨나 봐?
0: 아, 예, 일본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아, 저 이 보따리 좀 잠시 맡아주시겠소? 네, 잠깐 들렀다 올 때가 있는데 짐이 워낙 무거워서리.
1: 그러시오. 저 짝방에다 둘 테니 내중에 찾으러 오시오. 아, 아이고, 무거워. 아, 대체 뭐가 들은겨?
0: 아, 서책입니다. 그냥 책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 그래도 중요한 책이니 조금 살살 달라주십시오.
1: 알았어요. 걱정 마시오.
2: 이수정이 나간다.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방을 방에 두고 온다. 그때 감시하던 사람이 들어온다.
3: 주모, 방금 나간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지?
1: 에? 국밥 한 그릇 자시고 간 손님이지?
3: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응?
1: 중요한 얘기요? 그 보따리 얘기하는 건가? 그냥 책이라고 했는데. 그냥 책은 아닌가 보구만. 일단 모른 척 해야겠다. 아, 그 사람. 오랜만에 국밥 먹으니 맛있다 합니다. 어쩌까? 댁도 한 그릇 말아드려?
3: 아니요, 됐어.
2: 감시하던 사람이 나가자 주모는 보따리를 다시 꺼내온다.
1: 보통 책은 아닌 것 같고, 보자, 뭐 금이라도 들었나? 엄매야! 이게 뭐야? 성경이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0: 치다센 선생님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생님께서 힘들게 인쇄해 주신 성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실패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 제 탓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속상합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주모에게 맡기다니. 차라리 들킬지언정 제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센 선생님, 저의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런 믿음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0: 선생,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은 그 일로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급한대로 저는 새로 만들어 보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요.
1: 시간이 지난 후 수정은 일본에서 온 청년에게 한 꾸러미를 받는다. 그 안에는 농업서적들이 가득했는데 열어보니 마태복음이었다.
2: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의에 주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센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수정 결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F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재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8화 거룩한 부담감 출연 최웅, 임한권, 유춘희, 김보경, 주진홍,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김광양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터가 무너져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격려할 때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입니다. 다시 딛고 일어설 그 기초가 사라지기에 사람은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무너져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삶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니 포기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을 아주 그냥 세트로 다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죠? 일명 막장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가 키우고 있었더라. 뭐 이게 나중에 충격이 되고, 또 내가 또 어리숙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무시하고 하대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사장님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면접 현장에서 한마디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바짝 긴장하게 되죠. 참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계속 이용해 먹고 있던 사람이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요, 그러면 사람들은 큰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정말 그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뒷목 잡고 쓰러져. 그럴 줄 몰랐는데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러죠. 정말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 드라마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참 내가 그렇게 수없이 희생을 감수하며 섬겼던 사람에게 듣게 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관계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 그렇게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VIP에게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준 것처럼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좀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참 돌아오는 가시돋친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또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며 챙겼던 그런 성도, 그 지체에게 들었던 한마디, 또 자녀에게 들은 그 한마디가 또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 시편 11편을 지은 다윗은요,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정말 터가 무너지는 듯한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시편 11편은요, 그 위기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잡듯이 지금 뒤지고 있던 때예요. 주변 사람들은 아주 다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침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배짱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터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터가 무너질 때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보다도 더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지하실을 어마어마하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하 수십 미터에다가

그곳에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도 마련하면서 자기는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희의 산에서 피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지금 피할 곳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피할 곳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리고 이 말은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피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시티라는 거예요. 하시티. 뭐 하나님의 시티인지 모르겠는데 하시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시티라는 뜻이 뭐냐면 품속으로 뛰어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가 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조언이 다윗에게는 뒤늦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처럼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산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새는요 참새 같은 아주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새. 교회 옆에 보니까요 산수유 나무 그 위에 이제 전기줄에 아유 이 참새들이 요즘에 이곳에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제가 박수를 한번 팍 치면 그러면 이 새들이 놀래서 막 도망갑니다. 그럼 얘네들이요 저 앞에 있는 산 쪽으로 확 다 같이 때로 도망가요. 때로 도망가요. 놀라면 이 새 가슴이 참새는 얼마나 더 작은 가슴이겠어요. 그 새 가슴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같이 때로 산으로 도망가더라고요. 바위 틈으로 후다닥 숨어버리는 그런 작은 새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언이 나쁜 조언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서 해주고 있는 조언들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조언과 같은 거예요. 나름 진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언이 어떤 조언일까요? 나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조언은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해서 하고 있는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우리가 정말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관계 때문에 그 조언을 내가 무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계산된 다른 조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이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악인들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고 화살도 이미 시위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더 무서운 이유는 어두운 데서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공격이 어떤 거예요? 예고된 공격은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숙제를 안 했어요. 성적이 뭐 자기가 목표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숙제 안 한 사람들 쫙 세워놓고 또 시험 문제 틀린 사람들 한 대당 몇 대 해가지고 막 쫙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대걸레 자루를 딱 가져와서 때리는데 자 준비해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너 뼈 부러진다 이러면서 이제 딱 때릴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맞아도 견딜만하죠. 근데요 예고 없이 얻어 터지면요 그건 정말 충격이 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전쟁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의 공격이 뭐예요? 저격수들의 공격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총알. 여기저기서 자기의 동료들은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총을 쏘고 있는지 구분이 되질 않는 그 숨어있는 저격수의 총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나에 대해서 뒤에서 돌고 있는 말들, 이유 없이 차가워진 그 시선들, 알 수 없는 오해들.

그럼 그런 화살들은요, 방패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개역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라는 것, 건물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을 이야기하죠. 집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땅이, 바닥이 다 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바라볼 때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악하게 살면 잘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이제 해봤자 소용없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이젠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남들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소용없어.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그렇게 이 의인인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요, 3절에서 그렇게 묻고 나서 4절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뒤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너진 터만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지금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답을 알려줘도 그들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품 안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품을 늘 사모하고 그 품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터가 무너질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무너지지 않는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서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굉장히 숨이 가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음산합니다. 악인이 나오고 그 악인이 활을 가지고 있고 이미 활 시위에 화살이 지금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화살을 쏜다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이 다윗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4절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가 땅을 비추고 있다가 이제 그 시선을 하늘을 비추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땅에서는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에 계시다고 했고요, 또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막 지금 하나님이 분신술을 써가지고 성전에도 계시다가 또 동시에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막 이렇게 몸을 나눠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이 다윗을 향해서 산으로 도망하시오, 산으로 도망하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도망갈 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세요.
세상은 안전한 대로 자꾸 옮겨

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옮기지 않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보좌는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주님의 보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도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이 다 무너지는 중에도 그 보좌에서 살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된 것이잖아요. 불의한 것을 보시고 못 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 좀 내가 원하는 때에는 잘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더 참기 힘들죠. 아, 하나님 저 인간. 아,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 이 문제, 이 문제. 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 당장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5절에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의인을 가려내시고 그랬어요. 의인을 가려내시고. 겉으로만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중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의인을 가려내시려고 하나님은요 그 불의한 자들을 우리의 주변에 내버려 두세요.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6절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6절에서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해 비오듯이 쏟으시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가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곳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큰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더욱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는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그 품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심판의 때에 가장 보호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터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이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이죠.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어요? 산으로 도망가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1편의 핵심이에요.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갔다면 목숨은 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위 틈에는요 목숨이 있는 것이지 그곳에는 보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위로 인하여서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궜던 하나님 모든 재산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전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이 일만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검사 결과만 좀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여러분 나쁜 기도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위험을 없애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그 위험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믿고 있는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불량배들에게 딱 쌓여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최고의 무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서 딱 나타나서 그 얼굴이 자기가 있는 곳에 보여져 보세요. 그러면 마치 이 모든 대적들을 이미 싸워서 다 이긴 것처럼 마음이 놓이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어. 이 얘기 딱 나오잖아요. 저기요. 얘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이미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놓이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생겨서요,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돼요. 여러분 탈북했다가 선교사들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북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그 무서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가 걸리면 수용소에 끌려가서 최소 반신불수가 될 터인데, 죽는 거 아니면 다시는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것 뻔한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담대하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될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아우, 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한 자라고 얘기할 만큼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직하게 살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정직하지 못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직해서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얼굴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돌아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핏물이 온몸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얼굴을 잃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안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피난처는 이미 뛰어들어가 있는 주님의 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터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0: 할 것은 무너지는 세상의 보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그런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보좌에 앉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망치지 마시고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 터가 무너져서 주저앉은 그런 목장 식구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일단 피하라고, 일단 좀 네 몸부터 좀 한번 챙겨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말 대신에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한번 머물러 보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곁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도망치는 교회가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터가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9일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목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요, 사람과의 만남도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약속하고 계획했던 만남이 있고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또 그 만남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더 편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생각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도 계획되지 않은 만남인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에 누가 나오냐? 바로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라디오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를 중단했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라디오 앱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고 맡기고 또 기도도 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는 분, 저희 새끼라에 꼭 방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교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그분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 생방송 오늘도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함께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극동방송의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여러분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곡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냥 찬송가 복음성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계획된 만남이 있고 네. 그냥 우연히 맞아요. 아니면 막 그냥 갑자기 그렇죠. 번개라고도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제 우리 김정성 목사님이 방송국 근처에 저녁에 집회가
1: 네.
0: 있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집회 전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하죠.
1: 아니, 아, 그럼 가능합니다. 그랬죠. 제가 언제.
0: 그래서 아, 그럼 새끼라 오세요. 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김정성 목사님께서 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가움의 메시지를 좀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또 김정성 목사님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네. 우리 반주로 건반으로 섬기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도 갑자기 또 오셨어요.
1: 급하게 오셨어요.
0: 애가 셋인데
1: 그러니까요,
0: 애를 갑자기 지금 막 맡기고 아이고. 남편이 지금 뭐 직장에서 조퇴하고 와가지고
1: 난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0: 그래서 지금 막내를 지금 보기 시작했나요? 네, 지금 보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네. 감사해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네,
0: 그러니까 듣고
1: 고맙습니다. 진짜,
0: 진짜 고맙습니다. 네. 자, 어우, 벌써 이렇게 막 반가움의 메시지. 어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완전 팬이에요.
1: 아이고.
0: 신기, 반기, 뭐 이러면서
1: 신기,
0: 막. 어우, 뭐, 항해자 네. 벌써 막 신청하셨습니다.
1: 아이고, 또 이분 임영웅보다 김정석이요.
0: 이야, 이거는 임영웅보다 김정석. 와.
1: 김정석이란 게.
0: 정석이란 게. 이러면서.
1: 아이, 감사합니다.
0: 이야, 여기저기서 목사님 네.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1: 아이고.
0: 자,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님. 갑자기 제가 이렇게 또 섭외를 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네. 오케이를 해주셔서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한 시간. 네.
0: 자, 시와 그림의 찬양도 좋고요.
1: 네.
0: 아니면 어떤 찬양이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신청 찬양,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찬양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받고 계시는 여러분의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목사님 어떤 찬양 우리가 할까요?
1: 시와 그림 그러면 뭐 많은 곡들이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요즘에 뿐만 아니라 네. 전 세대가 같이 부르는 찬양 임재.
0: 임재, 임재.
1: 또 이 시간 또 시작하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0: 아멘입니다.
1: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그렇습니다.
1: 임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0: 다른 교회를 가면은 언제부턴가 이 임재를 주일 11시, 네. 뭐 10시 예배 때 이렇게 메인으로 부르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임내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막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임재하시면요. 네. 그리고 만나주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0: 네네.
1: 성령 충만하면 그 예배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멘입니다.
1: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임재라는 이 곡은 정말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집이나 아니면 산책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들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자리를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우리 잠깐 눈 감고
1: 네.
0: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일터에서 또 집에서 차 안에서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 불러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김진아 집사님도 불러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일대일로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분들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늘의 문을 열소서.

0: 아멘.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우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임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환영의 메시지. 아, 네. 임재 렛츠고 하고 이렇게 신청. 임재.
1: 8234님 임재 은혜로워요 너무 하셨고요. 네.
0: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때 주의 피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네. 찬양단에서 계속 부르고 있대요.
1: 정말요.
0: 2684번이
1: 2684님 감사합니다.
0: 이 주의 피가 네. 목사님 예전에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1: 네,
0: 불렀던
1: 맞아요.
0: 그 찬양이죠.
1: 맞아요.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 예. 아, 또 그 현장에 계셨군요. 야. 반갑습니다. 네.
0: 라이브인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1: 라이브인가요?
0: 와, 찐 라이브입니다. 찐
1: 네,
0: 라이브.
1: 지금 라이브.
0: 대부분 이제 우리 네.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가시면 네. MR이라고 하는
1: 맞습니다.
0: 그 연주 음악을 네네네. 틀고
1: 반주를 틀고
0: 찬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새끼라에서 그 MR을 틀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 네. 목사님은 그냥 어떤 음원을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굳이 오늘 힘들게 김진아 집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반주로 직접 피아노 치시면서
0: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1: 아, 지금 라이브입니다 네, 하고
0: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 못 부르는 김인수 옆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1: 아,
0: 같이 부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함께
1: 맞습니다.
0: 부르자
1: 맞습니다.
0: 찬양하자 네.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의미로 진짜 라이브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네. 임재 찬양 지난주 특송으로 불렀었대요.
1: 오늘 들으니 은혜가 배가 되네요. 따라 부르니 가슴이 뭉클해요 하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1705번님은 시와 네. 그림의 내가 노라 이거는 많이 모르는 곡
1: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른 목사님 곡이고요. 제가 네네. 다른 음반에 녹음을 했는데
0: 예예.
1: 시와 그림 찬양으로 알고 계셔서 제가 불렀으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에 새 앨범을 만들면서 시와 그림 버전의 내가 노라를 또 만들었습니다.
0: 그렇구나.
1: 내가 노라 이런 곡이 있어요.
0: 와 네. 교회 이름이 임재교회래요.
1: 정말요?
0: 임재교회,
1: 임재교회?
0: 김인숙. 또 이름도
1: 김인숙.
0: 저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네.
1: 그런 교회가 있군요.
0: 임재 찬양 덕분에 네. 교회 이름이 좋다고 참 많이 얘기를 들었대요.
1: 정말요?
0: 와.
1: 저 불러주셔야 되겠네.
0: 그러니까 임재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수능도 다가오고 저의 아들도 입시 중인 고2인데 매일 이 순간 두려움으로 가득한데
1: 네.
0: 와 그러면서 항해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항해자 신청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많으시네요.
0: 1번님도
1: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찬양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신청곡 항해자 부탁드립니다.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0: 참깨를 털고
1: 참깨 털면서 찬양 들으니 힘든 것도 더위도 있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0: 진짜 참깨를 진짜 터는구나.
1: 더우신데 오늘 진짜 그러니까, 덥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더운데 아유 건강 조심하시면서.
0: 네.
1: 네. 그래도 일하는 현장에 라디오를 탁 틀어놓고 함께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0: 네네.
1: 귀한 것 같아요.
0: 예.
1: 네.
0: 일터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들으면서
1: 네, 맞아요.
0: 예, 찬양하면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고
1: 어떤 분은요 농작물을 키우시니까
0: 네네.
1: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데다가
0: 네네.
1: 아예 그냥 틀어놓는데요.
0: 맞아요.
1: 찬양 듣고 크라고.
0: 그러니까
1: 네.
0: 뭐 딸기하우스
1: 그렇죠.
0: 뭐 이런 데다가.
1: 맞아요.
0: 그 딸기는 보통 딸기
1: 그러니까
0: 아니다.
1: 은혜로운 딸기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재 있습니다.
1: 딸기.
0: 예.
1: 네.
0: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항해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준비하겠고
1: 네.
0: 목사님께서 두 번째
1: 네.
0: 선택한 곡이 있잖아요.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그럼에도 찬양. 불구하고
1: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워십으로.
0: 저도 이 곡을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1: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 곡으로도 참 많이 썼고
1: 이 곡을요.
0: 예. 왜냐면 우리가 약하고
1: 네.
0: 맨날 넘어지고
1: 맞아요.
0: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1: 맞아요.
0: 힘이 생겨요.
1: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내가 너 사랑해
0: 예예.
1: 이 음성이 있으면은 진짜
0: 예.
1: 힘이 나잖아요. 예.
0: 예전에 이 곡하고 네. 나의 피난처 예수가 같은 앨범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같은 앨범이에요.
0: 그 곡을 참 많이 듣고 부르고 그랬는데
1: 네.
0: 사람들은 많이 몰랐다고

0: 생각했거든요. 오.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곡도
1: 엄청납니다.
0: 이제 그 찬미예수 우리 불렀던 것처럼 네네. 이제 이렇게 수록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1: 많은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0: 혹시 이제 네. 목사님 이 곡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1: 이 곡은요

0: 거죠. 네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앞부분을 주시면서 네네. 10년 만에 탄생한 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또 김치 이런 거는 또 푹 익히면은 또 이게 깊은 맛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이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현장에서 부르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 같이 하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네. 방구석 일렬에서 지금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0: 와,
1: 분도 계시거든요.
0: 할렐루야.
1: 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니면 상황 가운데 진짜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0: 네.
1: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아,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함께
0: 네.
1: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오늘 갑작스러운 섭외
1: 맞습니다. 예,
0: 번개 섭외. 이 근처에서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1: 어떤 분은 급조 방송
0: 그러니까 김경성 목사님께서 네. 예, 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예.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피디님도 네. 엄청 신나신 것 같다고. 아우, 신나죠.
1: 그렇게 또 보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네.
0: 잘 느끼셨네. 네. 제가 이제 목사님 예전부터 이제 제가 네, 좀 맞아요. 알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제가 정말 그 뿅아리 방송인일 때부터 처음 찬양 가수를 만났던 게
1: 아, 그렇죠. 그때
0: 시와 그림이었어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 예. 뵈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아, 목사님하고는 네. 저 지난번에 이제 또 목포 극동 방송에서 네, 네, 맞아요. 같이 우리가 이제 전파성교사 그렇죠. 특별생 방송도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목사님 그 기쁜 소식이 그때 제가 네. 제 친구 이름으로 네. 그때 전파성교사를 심었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를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1: 할렐루야. 박수. 박수. 야. 야. 할렐루야입니다.
0: 너무 감사했어요. 야, 진짜.
1: 기가 막히네.
0: 하나님께서 기도도 했지만 물질도 심으면서 했는데 그렇지.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제가 데리고 갔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전 쭉 빠졌는데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와. 거예요. 아내랑 같이.
1: 야. 그 금방 응답 받으시네 우리. 아, 야 김혜수 PD님 장난 아니네. 아,
0: 그 예전부터 야. 이제 사실은 기도는 해왔는데 아, 최근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래 네. 야 친구를 해서 물질도 한번 해봐. 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파선교사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1: 결단인 것 같아요. 결국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자 야. 오늘 여러분께서 받는 은혜도 주시고 계시지만. 신청곡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분 시와 그림 곡도 주시지만요 네네. 아닌 곡도 좀 주세요. 다른 찬양들 섭할 것 같아.
1: 나 근데 또 저희 찬양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다른 찬양도 좀
0: 다른
1: 신청해
0: 찬양도
1: 주세요.
0: 한번 신청해 네, 주시고요.
1: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제 항해자는 안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0: 항해자는 진짜 많이 신청하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항해자라는 곡이 1집 앨범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집 곡인데
1: 맞아요.
0: 이때만 해도 시와 그림을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1: 전혀 모르셨죠.
0: 근데 항해자라는 곡만 가끔 아시는 분도 있었고
1: 떴어요 그때부터.
0: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을 때 네.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일터에서 이거 듣다가 뭐 변화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1: 일터에서 안 믿는 분이요?
0: 안 믿는 분이 사무실에선가?
1: 안 믿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0: 안 다니는 분들이?
1: 그런 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저희 아내가 회사를 다닐 때였어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찬양을 틀어놨는데 항해자를 듣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신 경우도 있고
0: 네네.
1: 또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던 분이 네.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항해자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되시고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보면은 주 나를 놓지 마소서.
1: 맞아요.
0: 이런 가사가 좀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1: 저희 이 항해자는요 예.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네. 날 포기하지 마소서.
1: 맞아요. 그 우리 간절한 마음이 있을 그러니까, 때 그렇게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0: 예.
1: 저희 작곡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짐승처럼 피아노방에 앉아서 헝헝 울면서 피아노를 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냥 생 가사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네네. 그 힘든 어려움을 그대로 표현한
0: 네네.
1: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0: 최근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도 참 좋아하시지만은 네. 이 항해자도 그렇고
1: 네.
0: 깊고 넓은 바다로 가고 두려움에 네. 떨고 있는 좀 이런 가사가 그렇죠. 네. 공감이 되면서
1: 맞아요.
0: 아 하나님 저도 좀 어떻게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0: 자 여러분 항해자 목사님과 함께
1: 좋습니다.
0: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1: 네.
0: 하나님께 주님 저 놓지 마소서 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리 항해자. 네. 네. 아,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하, 마지막 가사도 또 오늘따라 또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제약이 오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항해자를 작곡할 때 그 마음은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망망대해 캄캄해서 네. 아무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뭐 이 곡을 부르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감사 감사 하시는데 부른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네요.
0: 와 참 저는 바닷가에서 커서 그런지 나의 고향 앞바다와 고향 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생각하면서 늘 항해자를 찬양하신다고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망망대에 딱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끝에 환한 빛이 보이면요. 아 등대다.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0: 내 삶의 항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네.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1: 할렐루야.
0: 공부 3-4번님 이렇게 네. 오셨고요. 자, 벌써 눈물 나요. 네. 목사님 목소리 낮에 들으니까 더 좋아요. 밤에 많이 들으셨나 봐.
1: 아, 그랬나 봐.
0: 전남 순천에서 네. 광양에서 네. 예. 아이가 주의 자녀로 자라길 늘 기도하며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지만 네. 잘 다치고 응급실도 가는 중 아이고. 늘 주님 보호 아래 있음을 경험합니다. 저의 기도가 쉬지 않길.
1: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김인수 PD님 큰일 네. 하셨네요. 저도 해야겠어요 하셨고요.
0: 뭐, 어떤 일을
1: 전파 선교사로 친구가 지금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0: 그렇죠.
1: 네, 피디님 큰일 하셨어요. 저도 해야 되겠어요. 예. 하셨습니다.
0: 우리 네. 0305번님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에서 내리질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1: 아, 먹먹함과 울림 어쩔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시와 그림의 찬양도 신청하시지만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마침 저희 극동방송 음원에 이 곡을 목사님이 부른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꼭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네. 목사님 곡을 제 버전으로? 많이 틀어요. 그 반주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목사님 뭐 목소리야 항상 편안하고 친근하고 네. 좋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0246번님

0: 께서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 네.
0: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예, 이렇게 또 우리 다윗의 고백 우리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여러분 혹시 지금 잠시 아까 마음이 어렵고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1: 네.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1: 네.
0: 이런 메시지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1: 네.
0: 시간에 또 소리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1: 네.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예.
0: 자, 3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 갑작스런 우리 또 섭외. 예. 또 아,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1: 아, 좋네요.
0: 예.
1: 네.
0: 방송국 지나가다가 또 네. 예, 좀 여유가 생기면 연락 네네. 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무슨 곡을 부를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즉석에서 신청하신 곡도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0: 네네.
1: 아, 좋은데요.
0: 또 색다르죠.
1: 그러니까요.
0: 예, 신청곡.
1: 네.
0: 새끼라는 늘 쫄깃쫄깃합니다.
1: 피디님 그러시죠?
0: 그래서 새끼라는 좀 그렇게 방송을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각본이 없습니다.
1: 그러니까 각본 없어요. 네. 맞아요.
0: 그나마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와 그린 노래가 참 많아가지고
1: 네.
0: 어 근데 오늘 또 항해자와 같이 신청곡이 또 가장 많이 신청곡이
1: 그러니까요.
0: 들어오는 곡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바로
1: 이제

0: 역전되리라. 예.
1: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이제 맞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0: 근데 정말 많이 찾으시네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7749부님처럼 사업 실패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사업 실패와 이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제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에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주님 사역 잘 감당한 시간을 지나 이제 역전되는 승리의 날이 분명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1: 우리가 역전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곡을 항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멘트를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역전을 꿈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첫 번째 가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0: 맞아요.
1: 기도를 멈추지 마라.
0: 그래, 맞습니다. 네.
1: 그냥 무조건 역전만 꿈꾸면 안 되고
0: 맞아요.
1: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우리가 영적인 역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는 거죠.
1: 우리 새끼라가 방학 중에 있는 분들을 계약시키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이게 역전이라고 보거든요.
0: 엄청난 역전이죠.
1: 영적인 역전.
0: 네, 맞습니다.
1: 다시 새 생명.
0: 저도 뭐 방송 많이 들으니까 또 엊그저께도 제가 들었는데 방송에서 이제 제가 좀 올해 쉬었는데 제가 이거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요. 뭐 지금 뭐 나가고는 있는데
1: 중간중간에 방황한다고
0: 그다음에 또 나가고는 있는데 마음은 안 나가고 있어서요. 그죠? 맞죠?
1: 맞아,
0: 그런
1: 맞아,
0: 분 계셨죠?
1: 들으셨구나.
0: 근데 그런 분들 하면서 제가 이게 방학이 맞나 모르겠네 하셨는데 그 분명히 방학이긴 한데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1: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영적인 역전을 조금씩 조금씩
0: 맞습니다.
1: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0: 네.
1: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역전도 몸의 역전,
0: 그렇죠.
1: 예, 어떤 물질의 역전도 물질 역전. 생기겠죠.
0: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1: 1639번님도 사춘기 아들 방황할 때 이 찬양으로 주님께 믿고 의지하면서
0: 아이고,
1: 기도했대요.
0: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1: 지금 성악으로 입시 준비 중에 있고
0: 할렐루야.
1: 하나님의 일하는 아들 되길 기도한다고.
0: 아멘입니다.
1: 참 역전되리라.
0: 될 줄 믿습니다.
1: 이분도 8615번님도
0: 5년째 병상에 있는 남편이 늘 극동방송 들으며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역전시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전되리라 신청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이고.
1: 자, 많은 분들.
0: 자, 힘드신 분들이 또 이 곡을 붙들고 계세요.
1: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영적인 역전을 꿈꾸면서
0: 좋습니다.
1: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들
1: 네.
0: 영적으로 꼭 역전돼서
1: 네,
0: 다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0: 예, 아까 보니까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1: 네, 네 그러니까
0: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선물 드리는 거죠.
0: 네, 선물도 와, 드리고
1: 네.
0: 방송 끝나고도 전화 연결하면 제가 똑같이 해요.
1: 와,
0: 영접기도 똑같이 하고, 교회 소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예,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0: 아닙니다. 아이고. 예, 우리 총연출 그분의 네.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 조연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귀합니다.
0: 네. 예, 제 신앙의 방황에서 이 찬양이 건져졌대요. 라디오에서 직접 들으니까 그때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1: 할렐루야.
0: 와, 금방 역전되리라 네. 신청하려고 하셨대요.
1: 저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0: 아.
1: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0: 이 목사님의 네. 곡마다
1: 네.
0: 이 집회마다의 어떤 그 간증 풀자면 뭐 안 되잖아요.
1: 네,
0: 시간이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0: 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오늘 뭐 문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1: 네.
0: 다 소개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예.
0: 눈에 띄는 어떻게 뭐 문자들 있나요?
1: 여기 0850님 작년 병원에서 김정선 목사님의 이제 역전되리라 많이 많이 불렀어요. 작년 병원에서 제가 7-8명 모아서 예배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부족한 거 제가 구역장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야, 그 병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0: 예예.
1: 회복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너무 귀하죠.
0: 그러니까요.
1: 정말 상황을 보지 않고 고난 네. 너머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0: 네.
1: 하셨어요. 야, 근데 아까 또 그 문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0: 네.
1: 파주 어디 버스인데 극동방송을 지금 켜놓고 계시대요.
0: 기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에서 택시는 더 많고요.
1: 그렇죠.
0: 버스 기사님들이 용기 있게 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찬양 들으면서 버스 안이 성전입니다.
0: 야,
1: 그렇게 선포하셨어 아까 문자에.
0: 와,
1: 야.
0: 파주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버스 안에 지금 임재가.
1: 그러니까 임재가.
0: 우리 주님의 임재.
1: 역전이. 할렐루야.
0: 거기서 그 승객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듣다.
1: 네.
0: 나 이거 아는 곡인데
1: 옛날에 불렀었는데 네,
0: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제 항의자 듣고 간호사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좀 쉬면서 방 안에서 뭐 그냥 커튼 켜놓고 있었는데
0: 예.
1: 극동 방송 듣다 항의자

0: 들으신 거예요.
1: 야,
0: 이게 뭐야?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밥 먹게 들으시다가 회복이 예. 일어난 거죠.
1: 와, 우리 놀랐죠. 5281번님이 네. 지금 우연히 퇴근길에 들었는데 2년째 지금 교회를 떠나 있대요.
0: 어, 방학이시군요. 어,
1: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서 멍하니 라디오만 듣고 있는데 어. 주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신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0: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속상한지 눈물만 나서 운전하다가 아. 가까운 주차장에 들어왔대요.
1: 자, 우리 5281번님도 아. 방송 끝나고 네. 제가 전화를 드리겠고요.
0: 그러니까요.
1: 이 대답은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네. 이 곡으로 우리가 대답을 아, 했으면
0: 신청곡이
1: 좋겠어요.
0: 신청곡이 있었어요.
1: 예. 야, 포기 답이다, 안 하신 답이다, 걸까요? 진짜. 예. 바로 이 곡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네. 우리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과 네. 인사 나누고요.
0: 네.
1: 오늘 건반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남편도 고맙고 우리 김진환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네. 자,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0: 맞습니다.
1: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2: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조급함으로부터 나를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는 불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급해질수록 나를 그 조급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을 막아달라는 여론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훗날을 위해

정예 부대 3,000명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날을 생각해서 이 군인들을 훈련하곤 시켰어요. 어느 날, 수도를 아들 요나단에게 잠시 맡기고, 사울 왕은 2,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사이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수도를 지키라고 맡겼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며 엄청난 전쟁을 발발시켜요. 블레셋은 이 사건으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병거만 3만 되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무수히 많은 보병이 이스라엘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겨우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 이 철로 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속에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우리 모두 다 객사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 전의를 잃고 정신없이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군인은 산속 굴로 숨어들고 어떤 군인들은 바위 틈과 수풀 사이로 숨어서 안 나오고 아예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는 군인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해 버렸어요. 사면 초가에 놓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를 급하게 부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가려면 7일 정도 걸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는 사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단 하루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사울의 기다림은 점점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급기야 비상 상황에서 할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제사장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례를 사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사울의 교만함을 비난한다든지 사울의 조급함,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찰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난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 사울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 앞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울이 될 때가 있어. 실적과 결과와 열매를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될 때.

문제가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내 의도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사울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절차야 어떻게 되든 편법이고 뭐고 당장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올인을 다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고 심지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사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빠른 길 대신 원래 길,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원칙을 지키지 않는 편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손으로 쳐서 골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인정이 안 되죠. 왜? 축구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카파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106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세상에 알려서 특종을 내고 싶었어요. 그 필름이 런던의 한 언론사의 긴급 공수가 됩니다. 데스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라. 특종을 내야 된다. 그래서였든지 필름을 받아서 넘겨받은 당시에 15살짜리 암실의 조수가 그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인쇄 마감에 쫓겨서 아주 극심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필름이라는 것은 원래 서늘한 상온에서 천천히 천천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짜리 이 조수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조기 온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결국 필름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소중한 106장의 사진 중 95장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결국 빨리 조급하게 서둘러서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전쟁이 됐든 그 상황의 정치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 미련할 만큼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1990년 걸프 전쟁 당시에도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항공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때도 이 사우스 웨스트는 30년 넘게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한 회사예요. 도대체 그런 전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우스 웨스트는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우리 회사는 항상 정해진 만큼만 투자하는 그 룰, 그 선을 늘 지키는 거예요. 단적으로 1996년도에 항공업계에 엄청난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전 세계 유명한 100개 도시에서 돈을 싸들고 이 회사에 찾아와서 취항을 요청하는데 다른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 회사는 그 당시 원칙대로만 딱네개 도시만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황 때도 그렇게 부풀리지 않으니 거꾸로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수 없는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그 시대시대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고생고생 끝에 이집트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요셉이 그 고생과 서러움을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39장에 딱 한마디 하죠. 내가 어떻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편안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움도 사고 오해도 사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다시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떨어뜨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지키셔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뭘 보신 걸까? 그거예요. 빠른 길의 유혹 앞에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들었을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있다면, 너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도 원칙의 길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느리게 가는 것을 손해 보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꾸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사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 조각가가 손을 대어서

작품을 완성해 가듯 나라고 하는 인생을 다듬으셔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대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이 사람이 자카르타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름이 아혹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젊을 때부터 정치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직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패와 거리가 멀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뇌물이 먹히지 않아.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아혹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적들이 그의 연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이슬람 경전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만듭니다. 가로 2m, 세로 3m의 작은 독방에서 아혹은 분노하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치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저 부패한 사람들이 내가 부패한 사람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원수들을 증오하고, 그런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 언론을 탓하면서 그는 분노로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에 자신을 못 받고 모함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그동안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설교를 들었던 장면인데, 그날따라 감옥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더래요. 예수님은 저 상황에서도 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안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없느냐. 이 한마디가 증오와 분노로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던 아혹이를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모범수로 살아가던 그에게 1년 뒤에 가석방 제안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혹은 이 가석방을 거부합니다. 나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 원칙대로 2년을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그 가석방을 스스로 거부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적들은 아혹을 가석방시키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일찍 가석방되었다라는 또 다른 음모를 짜놓고 모든 언론에서 이 포커스를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아혹이 다른 사람들은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는데 나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2019년 1월 2년 형기를 다 채우고 평온한 얼굴로 세상에 나왔어요. 언론들은 아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해 11월 당시 대통령이 썩고 부패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공사를 개혁할 CEO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그해 감옥에서 출소한 아혹을 임명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아혹을 평가할 때 원칙을 지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의 탓이나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당시 대통령이 가장 높게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함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0: 특히 남들이 저만큼 성과를 내고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조급함이 몇 배로 강하게 밀려와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지혜로운 이 한마디, 조급함을 이겨내야 된다. 어떻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위기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훈련을 해봐라. 혹시 내가 이미 선을 넘고 잘못되고 망가진 길을 가고 있거든, 그때라도 핑계나 자기 합리화 대신 정직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아라. 여러분, 원칙대로 짓는 건물이 오래 가는 거예요. 중간에 짓다 보니 이거 잘못된 건물이네 라고 알았으면 그때는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손해가 돼도 그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져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감정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마치 유능한 사공이, 유능한 뱃사람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조급함의 물살이 우리 앞에 올 때도 능숙하게 노를 저어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지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적셔주는 시간 성가의샘 진행의 장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무더운 8월의 태양 아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시원함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성가의 선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곡으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보내드리면서 성가의 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 참 아름다워라.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분주하고 소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는 듯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지요.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박서진이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 목마른 사슴 들으시며 주님만을 더욱 갈망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의 샘에서는 여름날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에 대한 찬양들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로 충전된 오늘 하루,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의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 2층은 사무실도 스튜디오도 에어컨이 모두 고장난 상태입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하게 시원했을 공간이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덥고 조금만 지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조차 의식하지 못했는데 막상 멈추고 고장나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사실 말이죠. 사람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늘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잠시 없어지고 나서야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원한 바람 하나, 시원한 물 한 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지친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 저녁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시원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시간. 8월 19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일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로 출발했습니다. 자, 우리 에어컨이 고장난 지 지금 한 이틀, 3일 정도 됐거든요. 이틀째군요. 예. 아, 너무 덥습니다. 특히 이 스튜디오는 뒤에서 이제 오후가 되면 등 뒤에 이 거의 큰 통창 유리 같은 유리에 이 햇빛이 내리쬐고, 이 안은 방음 이런 것 때문에 좀 두껍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덥거든요. 열기가 안 빠져나갑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또 오프닝에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출석 두 글자 충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 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애정하시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자, 뭐 다른 말 필요 없이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 아시죠? 성, 예, 뭐 김, 박 이런 성 말고 예루살렘 성, 여리고 성, 이런 성들, 이런 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불타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성이 불타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대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날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성은 불에 활활 아주 뜨겁게 타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성은 불타지만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날 과연 언제일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세 글자.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Fear Worship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합니다.

그날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이날은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물론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큰 날인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날일지 1년에 한 번 성이 불에 활활 타는 그날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매일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음원공장장 미니PD 충디가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고 신청 찬양을 남기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 AI를 통해 노래를 만들어 드릴 건데 그 노래에 넣을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드리고 산삼선물까지 드리는 아주 좋은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한 분밖에 못해드린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은 어제 6864님께서 신청해 주신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서머나교회 김종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공별 의사 선생님들을 한 분씩 모시고 일상 속 건강상식과 건강한 습관을 알아가보는 누가의 처방전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교회 김종찬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꿈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2, 3년 전에는 그렇게나 잠을 안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잠을 잘 청하실 수 있게 동요도 들려드렸는데 그래도 잘 안 자더라고요. 그때 함께 옆에 누워서 동요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동요였습니다. 그 이 동요의 첫 가사가 참 기억에 남았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서 지금까지도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이미 나이도 들고 웬만큼 다 이루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꿈 이야기를 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날이 밝으니 눈을 뜨고 또 눈을 떴으니 일을 하러 가고 배가 고프니 밥을 먹고 또 밤이 되니 잠을 잡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나 큰 절망이 없어도 익숙함과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깊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8.15 광복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잃고 또 이름조차 빼앗긴 채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역시 그와 비슷한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소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불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이사야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넓게 우리의 일상에도 포함됩니다. 거창한 절망은 아니지만 그저 반복되는 하루, 정말로 특별할 것 없는 그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꼭 가져야 할 꿈, 성도로서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꿈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꿈도 소망이나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가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구속자,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내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도망가게 하리라.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기뻐하던 그 배를 타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정말로 막강한 그 바벨론,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다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강력한 한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고대 사회의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강약길을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반면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물속에 잠겨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새 일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 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느냐? 이제 내가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구하라. 더욱 새로운 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래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가슴 떨림, 그 눈물, 혹시나 지금 그 감격들을 마음 한구석 저 깊숙한 곳에 밀어둔 채 그 신앙의 뜨거운 순간들을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여전히 지나간 은혜에만 머물며 오늘을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새해를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더 큰 위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볼까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타는 듯한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곳에 물소리가 들립니다. 마른 땅을 가르며 강물이 흐릅니다. 승냥이와 타조, 들짐승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갈급한 목을 다 축이며 물을 마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수십 년간 억압당했던 자들이 몸의 자유뿐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 얻게 됩니다. 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갈급한 이스라엘의 생명수가 갈급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마음이 온전한 그 물로 채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 출애굽을 뛰어넘는 정말로 새로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바벨론을 꺾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1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유,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영광 올려드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연의 생태계 그냥 한 일부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귀한 존재, 귀한 의미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 얘기하십니다. 이미 온 우주에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감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 넓은 바다에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너무 적을까요? 그냥 물 한 컵을 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 한 컵을 붓는다고 해서 그 바다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에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한 가난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성전에 헌금하러 왔는데 가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 앞서 부자는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헌금함에 그 동전을 부었는데 소리가 차고 흘러넘쳤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두랩돈, 그 자신의 전재산밖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실제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우리의 찬양이 자신의 그 영광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이 자신이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 충만함을 부족함 뒤에 가리십니다. 자신의 영광에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이죠. 자신의 충만함을 비우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 비우시는 것을 우리로 채우게 하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신학자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준다 말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도덕하고 부정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흐리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찬송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토록 신실하셨던 것이죠.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 자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로, 노예, 절망의 상태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저 무기력함 가운데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살아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꿈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쯤 와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할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린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몸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하루, 새로울 곳 없는 인생에 스스로를 내맡긴 채 생존과 익숙함, 무기력함의 노예로 사라지는 대로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저 멀리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 살아갈 것만, 그것만 꿈꾸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저 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곳에, 지금 이 땅에도 우리의 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찬양한다면, 하나님을 높인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8.15 광복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노예 같던 삶을 청산하고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지신 이유,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거창한 절망 가운데서든 그저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아있으니 겨우 버텨가는 그런 인생에 몸을 맡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보배롭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찬송조차 결코 의미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물 한 방울 같은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앞서 아이들이 잠을 잘 자지 않았다 했는데 그래서 참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아빠 피곤하다, 아빠 내 새벽기도 가야 된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야단을 참 많이 쳤습니다. 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도 못할 텐데 혼냈던 게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를 강요하고 배려를 강요합니다. 또 사랑을 강요합니다. 상처를 주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에게 이해를 강요하고 배려를 강요합니다. 또 하나님에게 사랑을 강요합니다. 내 상황 잘 아시니까, 나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분을 소홀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명과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신세 한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김종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7311번 서머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 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에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유의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483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이 먼저 신청 들어왔던 위러브의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 찬양방에서 들려드리지 못했던 찬양, 아쉽게 넘어갔던 찬양 오늘 띄워드렸습니다. 4833님 잘 들으셨죠? 예.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는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 아시죠? 성, 뭐 김, 박, 이 이런 성 말고 예루살렘 성, 여리고 성, 이런 성들이 1년에 한 번 불에 타는, 불에 아주 활활 타는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성은 불에 뜨겁게 타지만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날 과연 언제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날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연인들이, 이 연인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예, 이날만 되면 영화관에 자리가 없고요. 이날만 되면 식당에 자리가 없고요. 이날만 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예, 연인들이 특히나 이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일까요? 이 날이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예, 영어 이름도 있는데 넌센스 퀴즈의 특성상 한글로 적어주셔야 돼요. 예, 한글 이날. 예, 한글로 된, 예, 한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우리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부르는 이날을 정답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영어로 적으시는 분들은 정답 처리해드리지 않겠어요. 예, 문제가 쉬운 만큼 영어로 적으시면 안 되고 꼭 우리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누가의 처방전 만나보도록 하죠.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합니다.

0: 몸을 고치는 지혜도 건강을 지키는 지식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죠. 성경 속 의사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위한 처방전을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제때 알아채고 올바르게 돌볼 수 있도록 매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건강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누가의 처방전.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누가의 처방전으로 함께 할 예정인데요. 아, 이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0: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원장님?
1: 뭐 더운 여름에 이렇게 또 열심히 환자 보고, 안과는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또 많이 바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아주, 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여름을 아주 뜨겁게 바쁘게 지내신 우리 원장님을 오랜만에 모시고 우리 또 누가의 처방전을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여름철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여름철에 좀 신경 써야 하는 자외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특히나 이제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이 자외선이 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 그렇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햇빛에 장시간 이렇게 노출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눈은 우리도 모르게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이런 아주 뜨거운 이런 기후로 변하면서, 예, 각막, 검은 동자, 화상은 물론 안구의 흰 동자, 결막이라는 조직에 이렇게 자라 들어오는 검열반이라든지 또 이상 조직이 검은 동자로 들어가게 되는 익상편이라는 그런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망막의 이상을 일으키는 황반 변성에 노출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또 의외로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의 위험도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우리가 흔히 이게 노화 현상이나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만 알고 있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이 백내장에 발병된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요즘 백내장이 많이 발생하는 것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여름이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만큼

0: 눈에 생긴 질병의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흐린 날이 오히려 자외선이 강하다. 이 자외선이 눈에 영향을 주는 게 맑고 화창한 날이나 또 야외에서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요 자외선 차단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뜨거운 한낮보다는 이렇게 좀 10시부터 2시 그리고 또 6, 7월 이렇게가 자외선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인지 요즘은 뭐 멋으로도 쓰시지만 선글라스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도 아무거나 쓰게 되면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글라스를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는 렌즈에 색을 입혀가지고 전자파 차단막이나 자외선 차단 물질을 코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제게 보면 선글라스를 고를 때 자외선의 차단 기능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1: 예,
0: 짙은 색의 선글라스가 자외선을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데 가면 우리가 동공이 커지듯이 짙고 어두운 렌즈에 선글라스를 끼면 우리 눈은 밤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동공을 오히려 크게 확장을 시킵니다.
1: 예.
0: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면 오히려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자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 즉 UV 코팅 기능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인하는 게 좋고, 자외선 차단율이 70% 이상이고 코팅 렌즈의 농도가 70 내지 80% 이상인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이제 선글라스가 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이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너무 진한 걸 선택하지 않는 게 좋고, 해변이나 햇빛이 강한 곳에서는 자외선의 차단 효과 크고 눈의 피로를 들어주는 녹색이나 회색 계통이 좋겠고,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갈색 렌즈가 신호등을 구별하기 좋으니까 아무래도 갈색 렌즈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예, UV 이 차단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몇 퍼센트 정도의 코팅이 들어가 있는지,
0: 그렇습니다,
1: 또 상황별에 맞게 색깔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선글라스 외에도 챙이 넓은 모자나 또 자외선 차단용 요즘은 컨택트 렌즈 같은 것들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0: 우리가 자외선 차단용 컨택트 렌즈는 사실은 조금 기능에 크게 우리가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선글라스가 제일 큰 UV 코팅, UV를 막을 수 있는 아주 UV 코팅 렌즈가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1: 예,
0: 창이 넓은 모자는 아주 우리가 야외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자외선을 많이 쬐거나할 때는 안전장비, 창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0: 자, 신의과 심은나무의 빛 되신 주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유행성 결막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들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그 후에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지는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 유행성 결막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유독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이유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유행성 이제 각결막염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막은 우리 눈의 흰 동자, 각막은 검은 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막이라고 하는 흰 동자에서부터 각막까지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염력도 강하고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으니까,
0: 예,
1: 아무래도 이렇게 계곡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접촉이 많으니까 전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유행성 각결막염이 창궐하는데, 최근에는 계절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 유행성 각결막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요즘에는 계절을 좀 타지 않고 유행성 각결막염이 많이 생기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질환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전염성 눈병이 이제 전형적인 아데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유행성 각결막염, 그다음에 엔테로바이러스라고 하는 아폴로 눈병,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0: 그렇죠.
1: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름철에 흔한 안과 질환입니다. 결막에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도 많이 나오고 각막에 염증과 반응도 남기는데, 정상이 초기에는 눈이 좀 가렵고 불편하다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통증, 이물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이거 이제 눈이 가려우면 참기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근데 네, 유행성 눈병 또 안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런 전염성 결막염, 전염성 눈병은 쳐다보고 옮는 질환이 아닙니다. 손을 통해서 전부 전염이 되기 때문에,
0: 네,
1: 환자가 자신의 눈을 만지지 않고 또 안약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고 난 뒤에 개인위생, 손을 깨끗이 씻고 다른 물건을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다른 물건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물건들, 물론 뭐 세면도구야 또 따로 쓸 수 있겠지만,
0: 예,
1: 의외로

0: TV 리모컨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 이런 걸 이제 눈을 만진 손으로 만졌을 때 아. 이제 다른 가족들이 간접적으로 그걸 만지고 또 눈을 만졌을 때 전염이 됩니다.
1: 그렇군요.
0: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에 주의를 하고 자신의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행성 각질막염은 이완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눈이 가려울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뭐 리모컨이나 뭐 다른 것들을 만졌을 때 전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 진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공간에 공통적으로 쓰는 물건인 만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염되지 않으려면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평소에 눈이 충혈되거나 가려우면 사실은 단순 눈병인지 뭐 결막염인지 아니면 다래끼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0: 사실 이게 이제 구별이 굉장히 이제 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보통은 결막염이겠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염이 돼서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단순한 결막염인 줄 알았는데 가족들한테 이완되는 경우. 그다음에 좀 눈이 붓고 불편하니까 보통은 다래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 예.
0: 실제로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도 눈이 많이 붓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반대로 유행성 각결막염일 경우에 눈이 붓는 경우에는 차가운 얼음 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1: 예.
0: 그리고 오히려 다래끼라든지 안금농양 같은 염증성 질환일 때는 그 부기를 빼길 때는 또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를
1: 예, 예.
0: 본인이 이렇게 확인하고 본인이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1: 네.
0: 항상 질환의 초기에 안과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 이렇게 상담과 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전혀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외선과 눈병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의 습관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쓰면 피부를 모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 건강과 자외선에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눈 안쪽 망막 쪽으로 자외선이 들어오면 황반 변성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검다고만 해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바닷가나 자외선이 많은 피서지에서는 사물을 잘 보면서 눈을 보여주는 갈색 렌즈의 선글라스.
1: 예.
0: 또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또 등산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분들은 회색 렌즈. 또 낚시처럼 한 곳을 오랫동안 주시해야 될 때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또 녹색 렌즈.
1: 네.
0: 야간 운전시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의 적외선의 흡수를 방지하고 빛이 퍼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노란색의 선글라스. 다 이렇게 아주 자신에게 맞는 걸 잘 선택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 집에 뭐 이 색깔별 선글라스를 구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의 처방전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원장님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만나 뵙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눈 건강에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원장님과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내용들 한 주 동안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용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정기용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가의 처방전에 이어 옹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3743님께서 감기 걸린 목소리 이제 들으셨거든요. 예, 색다른 목소리 좋아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 코맹맹이 소리도 좋아해 주시고 조급해 마시고 하나님 만지심 덕분에 회복의 새날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2026년 1월 25일인가요? 예, 1월 25일? 어쨌든 네 번째 생일 맞이하는 보물을 위해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가능하면 요게벳의 노래 곡조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 곡조를 좀 따서 한번 제가 이 AI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540님께서 나무엔 찬양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하시면서 금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업하실 때 또 이 날이 많이 더운 만큼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4540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성이 불에 타는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안 되죠. 성탄절 세 글자 보내주신 분이 오늘의 정답자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불에 탄 날. 성탄절. 예. 넌센스 퀴즈. 어떤가요? 오늘 퀴즈 좀, 수준 좀 괜찮았나요? 예. 요 퀴즈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퀴즈인데, 애끼는 퀴즈.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있다. 자, 오늘 퀴즈 맞히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듣고 오죠.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프롬갓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첫째,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 성공도 해야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세상 야망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하곤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는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군병으로 징집되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공에는 세상적으로 화려함이 있겠지만 승리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충성했다면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야망이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being이 아니라 doing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되느냐, being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doing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세상 속에서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엇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행복은 생활에서 뭔가 채워짐으로 마음이 기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도 행복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때로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나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행복을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1

내가 해드치 극동 방송의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 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시녀들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사촌과 모르드개와 수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그 은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서 참 신비롭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깥 하는 거죠.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바깥 하는 거죠. 뭐 죽을 때 떠는 사람 없거든요.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편안하고 기쁘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차분하고 평안하고 왕 앞에 나가니 왕이 궁규를 내밀어 주어 살게 되고 두 번 잔치에 국사에 바쁜 왕이 오시고 그리고 에스더의 소원을 듣고는 정말 하만을 바로 교수형에 아주 처해버리고 그리고는 안 그래도 하만을 제거하려 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하루에 끝내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만의 집 재산권을 다 에스더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사실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모르드개가 바로 제 사촌 오빠 저를 부모처럼 양육해 준 고마운 분인데 학업 갈리지만 훌륭한 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개를 불렀어요. 그리고 대화해 보니 통찰력 있고 무게 있고 간사하지 않고 진실하고 학업 갈리지만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하만에게 뺏은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게 잘하니까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은 왕이 그를 존귀하게 점점 창대하게 해서 세상에 이 모르드개 명성이 다 퍼지고 에스더 10장 2절 3절에 보면 능력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개를 계속 높여요. 그 일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돼가지고 왕비는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하극갈리 모르드개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열악한 집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왕궁 다음으로 대단한 웅장한 저택에 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생의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사기 어려운데 이건 도대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세우지 않는 아름다운 성읍을 그냥 얻게 되고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품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포도원, 감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림 먹게 되고 할렐루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낮추고 저 사람은 높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지 않는 성읍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는 천국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꿈같은 현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는 우리 양국에 처음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 꿈같은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고 신명기 6장 3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마귀는 쭈그러들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서 큰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축복으로 꽉 찼고 요아일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사촌 오빠가 총리가 되고 하만의 집을 얻었고 이제 왕하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굉장히 좋지만 찜찜합니다. 왜냐? 왕의 명의로 인을 친 조선은 누구도 철회 못하는, 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 정적들한테 속아서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분에 화가 나서 자기 사랑하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그게 전국에 조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아스리를 데려오고 싶어도 그렇게 왕도 만들어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이 찍으면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는 안 죽을 수 있고 에스더는 안 죽을 수 있어도 유대인들은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세력이 많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왜냐? 유대인들은 포로로 왔지만 다 잘 살고 원래 이 상업에 그분들이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다 부자들. 미국에도 미국 경제를 그냥 마음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 메대에 살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다 잘 사니까 믿거든요. 다 믿거든요. 교회도 부흥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서울의 한 교회가 부흥하니까 모든 교회 공격하잖아요. 밉단 말이에요. 미워요. 사울이 따로 없어요. 질투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3일 되면 유대인 다 죽게 됐어요. 왕비 모르드개는 안 죽일지 몰라도 미워하는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걸 국사가 바빠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세월은 가는데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왕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두 번째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우리 동족들이 다 죽는다. 유대인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는 결심하고 처음처럼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떨고 나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좀 가까워졌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가니 아주 힘들게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어요. 동족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가 가면 오 왕비 어서 오시오 할 줄 알았는데 왕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갔는데 첫날은 처음에는 오 왕비 무슨 일이요 분기를 바로 내밀고 무슨 소청이 있어 무슨 요구가 있어 이 나라 절반까지 줄이라 그러겠는데 좀 사회가 좋아졌는데 가니까 군기를 안 내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두렵고 무섭고 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앞에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 왕비가 그냥 제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군기를 안 내미니까 엎드려서 폐하 울어요. 울면서 폐하 하만 악한 깨로 우리 동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우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왕비지만 내가 안 부르는데 또 왔어 왜? 이렇게 하다가 아하 내가 일을 처리를 다 안 했구나. 군기를 내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폐하께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 일을 좋게 계시고 저를 좋게 계시면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찌 내 동족이 하를 당하는 걸 보게 되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울먹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아하 내가 그 일을 정리 안 했구나. 왕비 내가 처리할 수 없어요. 왕의 명의로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는 왕도 처리할 수 없어요. 모르드개를 불러라 총이 불러라 모르드개 왔어요. 모르드개 내가 한번 조서 내린 건 처리 안 못하니 너 뜻대로 다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인을 찍어서 공포하라는 거예요. 조서 처리는 못하지만 다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3월 23일에 막 127도에 대신들, 공무원들, 유대인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도장을 찍고 왕의 준마를 타고 역졸들이 그 127도를 다 달려가서 다 그렇게 조서를 공포한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어졌죠. 이제 유대인 죽이려는 세력이 자기가 죽게 돼요. 새로운 조서가 효력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됐는데 다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8개월 20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트를 준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조사해서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7만 5천 명 리스트를 준비해서 12월 13일에 7만 5천 명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성에는 500명, 300명, 800명을 죽여요. 그래서 7만 5,800명을 다 죽였어요. 7만 5,800명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무서운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한 사람의 두 번째 결심으로 자기 동족이 다 살고 동족을 미워하고 정말 냉대하는 사람들은 제거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수없이 결심하고 결심하고 결심해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결심하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심하고 결심해서 저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삭발했어요. 중처럼 저도 한번 머리를 다 삭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지요.

가면서 뭘 하나 다시 이르자 내 결심이었어. 이렇게 안 하겠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술 담배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술고래라 술고래. 근데 담배를 못 끊었는데 제가 담배 끊어요! 술 끊어! 그래서 끊었거든요. 꿈에 제가 나타나서 그랬더래요. 딱 끊었거든요. 여러분, 청장의 자리는 차관의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국세청장, 산림청장 이런 청장이 차관급신데 공무원으로서는 높은 자리잖아요. 차관까지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청장님이 지난 2월 20일 밤 10시 반에 술에 만취돼가지고 운전하다가 버스를 받고 또 차를 받고 그래서 사고를 쳐서 조사하니까 운전면허증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근데 그 술에 한번 취해서 바로 면직됐어요. 인물도 잘 생긴 사람이고 참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다 잃었어요. 그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부끄러움, 가문의 아픔, 그 청의 아픔, 뭐라도 결심할 때 좋은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산 광안리 운전교육대에 배치받았을 때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큰 길 앞에 있는데 못 갑니다. 부대 안에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교인들을 보내서 뭐 예배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 밥 먹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내음 안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주일을 처음 못 지켰거든요. 기도하는데 교육대장한테 가서 말하라. 교육생이 조교들도 겁나는데 소대장, 중대장도 하늘 같은데 대장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요? 근데 기도하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심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교육대장실로 가니까 그 사무직 있는 군인들이 막아요. 왜 왔냐? 대장님만 급대가리 없이 대장을 내가 만나야, 뭐 이런 놈이 있냐? 만나야 됩니다. 이 새끼 봐.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하지만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니? 만나야 됩니다. 야! 만나야 됩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다이처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떠드니까 대장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아이 교육생님 대장님 만나려면 들어오느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인데 왜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를 못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승진, 그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라도 탈령하면 내 진급 안 된다. 절대 탈령 안 합니다. 너 하나뿐이냐? 여기 너무 많아. 안 된다. 교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탁구장이 크던데 탁구장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탁구장? 참모들을 부르더니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탁구장에 주일날 예배, 주일밤 예배, 3일 예배 탁구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허락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일 밤에 전달 기독교인은 탁구장으로 모이라. 7, 80명이 모여가지고 울음바다가 돼. 우는 거예요. 예배들이 좋아가지고 제가 설교했는데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주일낮에 깍깍 차요. 주일밤에 수요일날. 그래서 9주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 못 들어도 예배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또 교육생 왔어요. 당신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계하고 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교육병이 대장님한테 가서 따라합시다. 에스더 같으시다.

걸면 예배당이요. 탁구장에 십자가 걸면 예배당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맞을 값이라도 혼날 값이라도 결심하니까 그 많은 교육생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심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 나오미가 더 잘 살렸고 이민 갔다가 에벤멜렉 죽고 세 가부만 남잖아요. 근데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 듣고 고향으로 가는 거지요. 세 가부가 가는데 이 나오미는 착하거든요. 얘들아, 어찌 나 따라가겠느냐? 남편 없이 살기로 어떻게 결심하겠느냐? 친정으로 돌아가라. 지금 가라. 새롭게 출발해라.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게. 아니, 내 뱃속에 애가 있냐? 나는 늙어서 결혼 못해. 또 내가 희망이 있어서 결혼해서 오늘 애기 가져 애를 낳는다 하자. 그러면 그 애가 클 때까지 기다리니? 남자 없이 남편 없이 그렇게 못 살아. 어서 가라. 그때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작별 키스하고 돌았어요. 나 룻은 붙어 있어요. 룻에게 너 동서도 갔으니 너 어서 가라. 어머니, 저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묻히는 것입니다.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하를 주시기 원한다고. 룻기 1장 18절 보면 심히 룻이 심히 결심한 걸 보고는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근데 결심한 나오미는 어머니 애로운 인생을 좀 이렇게 이루어드리고 힘이 되려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교인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에 축복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위해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남편이 아내의 자기 인생 좀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부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 룻을 사랑하셔서 멋진 사람 보아서 만나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다윗왕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결심한 이 룻은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되지만 결심하는 오르바는 사라졌어요. 세상에도 결심한 사람들이 살아남잖아요. 학생이 나 우리 학교에서 1등 할 거야. 1등하고 우등생도 되는 거지. 내 고시 합격할 거야. 그 사람 고시 떨어져도 아주 그만큼 실력 있겠고 또 될 수 있는 거죠. 결심.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도 결심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몸을 가지셔서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발가송이로 십자가 지는 그거 생각하면 예수님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섭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결심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결심, 나 그거 끊으리라, 나 이렇게 하리라,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나라에 하여 동족을 위해 결심했듯이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0: 교회를 살리고 신학교 살리려고 이렇게 죄를 쏟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우선 나라에 기도하는 것도 결심이고, 할렐루야. 나라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결심이고요.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의롭게 살리라, 전도하리라.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오늘 밤에 아름다운 귀한 값진 결심을 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도 되지만 가정도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나는 죽어도 기도하겠다. 지용수, 쇠몽둥이 열차를 맞아도 난 교회 간다. 이런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국교회, 전도해서 10만 명 되고 1,000명 선교사고 파송하고 한번 해보자. 결심, 할렐루야. 이런 결심, 오늘 밤에 결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2: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3: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4: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0: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죠.
4: 네네.
0: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청취한 우리 이수현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이수현 자매님과도 같은 분들은 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아멘,
4: 네.
0: 샬롬, 마라나타
4: 네.
0: 그리고 성경 구절만 해도 뭐 시편, 마태복음, 베들렘
4: 엄청 많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외계어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4: 네.
0: 같은 가나다를 쓰는데 이게 같은 말이 맞는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4: 처음에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단어가 많이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지 오래는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뜻은 다 알 것 같아요.
0: 그 흩어졌던 진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4: 네네.
0: 과정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르는 막 뭐 역사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맞춰서 들으신 거잖아요.
4: 제가 일하고 힘들 때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싹 날

0: 올라가는 기분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같은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0: 네.
1: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들은 또 있으셨나요?
0: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탈북해서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다시 북송돼서 넘어가셔서 막 네.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1: 맞아요.
0: 다시 한국으로 또 넘어오시는 길에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런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반신반의 하셨을 것 같아요.
0: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 그렇죠.
0: 항해북도만 해도 이게 탈북민들이 거의 북한 남한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짜 막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한국 분들이 탈북민인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말투가 한국아 이게 남한 분들이랑 그 북한 분들이랑 말투가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말투를 보고 아 진짠 진짜구나 하고 알았었어요.
1: 뭔가 진짜 고향 사람들이다.
0: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이게 정말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0: 계속 이렇게 자매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키면 계속 듣지는 못했지만 항상 킬 때마다 그게 이렇게 탈북민 분인데 언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1: 지금 딱 선생님의 위치인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지금에 제가 진짜 여기에 극동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1: 네.
0: 앉아 있는다는 게 진짜 북한에 진짜 멀리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소리도 제가 거의 아마 북한이랑 비슷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 들으면 진짠가 보다 아마 하실 거예요.
1: 그러면 선생님이 2년 전까지의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0: 네.
1: 지금 방송을 그때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기는 한데 뭐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그냥 통일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그냥 이 남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한테 거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을 거기서 들으시는 방송들이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1: 네.
0: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 교회에서 정말 그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임을 전하면서 통일돼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날이
0: 네.
1: 모자랐겠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 생의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진정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아멘. 상한 마음, 또 부서진 꿈을 갖고 계신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꿈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깨닫게 되고요. 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 곡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예라모십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이어서 투트리원의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나누는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 놓지 않기,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의 결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4206번님께서는 수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찬양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수인님의 내 영혼 새롭게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전태준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김윤진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희지윌의 찬양이었죠. 나의 잔을 채우소서 듣고 오셨어요. 8422번님께서는 더욱 사랑 오늘의 교회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5283번님께서는 제가 또 그분의 교회 가셨을 때 배웠다고요. 방송으로 또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주교회요. 진주교회 방송실에 섬겼던 자매입니다. 그때 셀카 찍었던 것도 첨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으시는 지선사역자님 화이팅! 이라고 또 저를 응원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집회 때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5283번님 우리 자매님 방송실에서 섬기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8656번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귀한 안부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42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더욱사랑 함께 들으시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교회가 찬양합니다. 더욱사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또 부서진 마음들 드린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사가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진 줄 믿으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맘 다해 사랑하는 주님 기억하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는데요.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비하는 분들 있으시죠.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런 장비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큰 산을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암벽을 타거나 빙벽을 타려면 자일, 하켄, 아이젠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이 깨끗함, 마음이 청결함, 하나님께만 뜻을 둠, 맹세를 철저히 지킴 등

이런 영적 장비들이 꼭 필요하지요.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에 올라간 후에 그 상쾌함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의 영적인 상쾌함은 아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쾌함이 아닐까 하는 즐겁고 깊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도 영적인 상쾌함을 꼭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지존자여 시향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또 삶의 계획들을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뜨거운 물에 감자를 넣으면 부드러워지고 달걀을 넣으면 단단해집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이 밤동산이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하신 첫 찬양은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는 성가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실 찬양은요. 문수아 씨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찬 목사님의 내 주를 가까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달빛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이집트를 떠난 지 세 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0: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네게 나타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새벽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며 산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가운데서 터져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가장 캄캄한 자리에서 발견한 아침의 빛,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빅토리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들려드렸습니다. 에레미야의 애가는 이름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끌려간 그 참담한 현실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한복판에서 3장에 이르러 갑자기 이런 고백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여기서 성실로 옮긴 히브리어 에무나는 흔들림 없이 그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견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든 아침은 어김없이 다시 옵니다. 그 변함없는 반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도 내일 아침이 또 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은혜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소리 상점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 좁은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Kathy Turkoli의 If I Am Not In Love, Michael W. Smith와 Amy Grant가 함께한 Somewhere, Somehow, David Phelps가 부른 No More Nigh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376번님께서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5130번님께서 두 달째 급여가 밀려서 알바를 두고 타다가 부족해 여러 곳 타고 있습니다.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바 후 집에 가면서 듣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렐루야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정말 이 곤란한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참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주신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아 빨리 좀 급여를 보내주셨으면.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든데 기도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송명희와 친구들의 내 주님과 내가, 박정호의 내가 주님을, 김도연의 푸른 초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제목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들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과 지친 몸, 그리고 깨어진 꿈과 관계들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된 용기와 믿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생기길 간절히 바라요.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옹기장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무지개를 찾아 다리시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이 찬양 종종 들려드리는데요. 2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릴 도와주세요. 아, 이런 정말 좋은 가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따라 이 찬양을 제가 좀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나눈 말씀은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 유료문자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후렴이 이렇죠.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게 영어 원제로는 Give them all to Jesus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려요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후렴 가사를 직역한 게 제목인데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영어 원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비의 찬양이에요. Give them all to Jesus.

아멘. 다 찬양하여라 아카펠라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나의 꿈도 있었고 깨진 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도 남고요. 슬픈 마음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고요. 주님과 함께할 때에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과 평안이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참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결단,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끝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마일스 스탠포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잘해야 하고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갔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려 안간힘을 쓰곤 합니다. 그러다가 의지도 또 열정도 바닥나고 나면 깊은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포유의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한나의 하나님의 세상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명식의 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에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들리는 북한 관련된 소식들을 보면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간추린 소식에서도 북한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이것저것 공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시장에서 쌀 1kg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남은 이 수확철까지는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뭐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물가나 서민들의 물가 경제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나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한탄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을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해결하시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전해드렸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더 깨닫게 된다는 고백이겠지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것들 또는 다른 여러 가지에 의지했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부질없고 또 헛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편을 살피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담긴 진리와 또 외부의 정보들, 또 은혜의 사연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한반도, 이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꿈꿔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 2030 청년 여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이님, 감자님, 크리스탈님, 그리고 행복이님과 함께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면 한반도 전체에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생활 환경 그리고 경제, 문화 등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단절 없이 남북을 오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더 발전될 길로 나아갈 거고요.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예상하며 여러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갈등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이후 근거 없는 장밋빛 미래만 그려서도 안 되겠지만 벌어지지도 않을 부정적인 미래에 걱정만 하고 멈추면 더더욱 안 되겠죠.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통일을 그려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통일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이후를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3: 네, 많이 꿈꿔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에서 오신 청년들이랑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많이 꿈꾸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막 북에서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 아, 빨리 통일돼서 막 이런 차를 타고 막 그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빨리 육로로 올라가서 막 다 구경하고 러시아 반도까지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0: 네. 여행하는 걸 제일 먼저 꼽으셨어요. 맞습니다. 통일이 되면. 예.
5: 저는 통일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친할아버지의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는 거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통천에서 오셨거든요. 통일 전망대에 가면 아빠가 늘 설명해 주시기로는 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만 더 가면 할아버지 고향이 있을 텐데 라고 늘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뭔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고향 땅에 먼저 가보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다가 깨끗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멋진 오션뷰 카페를 한번 차려보고 싶어요. 그런
3: 꼭 가겠습니다.
5: 꾸고 있습니다.
0: 그래요.
6: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분단 세대잖아요. 남북한 청년들 모두가 아마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나는 남한에 가서 뭘 할 거다. 또 남한 청년들은 지금 취업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나는 저기 가서 무슨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네. 그래 우리는 맨날 통일을 통일하지만 어떤 통일을 원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제 특히나 좀 MZ세대들 좀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북한은 과연 이게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맞아요. 통일이 되면. 네. 네. 네.
4: 저는 중학교 때 통일 글짓기를 해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적었던 내용에는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통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휴전선이 없어지고 그 군사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다른 데에 투자해서 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 통일을 그려보면 조금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

0: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1: 근데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MZ 세대들이 특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이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0: 그런 부담들.
1: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북한은 무궁무진한 이게
2: 그렇죠.
1: 자원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통일이 된다면
2: 네.
1: 우리가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2: 네.
1: 시장이
2: 그렇죠.
1: 넓어져가지고 할수 있는 게 많아지고
2: 아.
1: 지금처럼 뭐 너무도 취업도 안 되고 뭐 MZ 세대들이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2: 네.
1: 그럴 때 만약 남북한이 같이 협력을 해서 뭐 북한에 있는 자원과 한국에 있는 기술이
2: 네.
1: 합쳐진다면
2: 아.
1: 세계적으로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망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
2: 맞아요.
0: 부강해지는 거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는 합니다.
2: 네.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얘기했지만 물자나 사람들의 이동도 엄청 많아질 거예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3: 맞아요.
2: 순이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걸 얘기를 하면 일단 가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북한 땅의 변할 거예요.
3: 맞아요.
2: 그 우리나라 민족적 저력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게 순식간에
0: 빨리빨리.
2: 변할까 이
3: 맞아요.
2: 생각을 딱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실 8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같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3: 맞아요.
2: 무언가 시작할 때 변화가 더 이렇게 온유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고 통일을 꼭 이제 바라기 시작했을 때 탈북민 분들을 일부러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함께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나름 선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께 막 다가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나만의 문화를 당연히 모르시 또 언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언어로 인해서 제가 서로 오해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나중에는 아,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슬쩍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그 거쳐온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던 과정이라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까 순희 씨 말한 대로 한국은 이제 발전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기술과 어떤 강점이 있고 또 북에서는 북의 강점이 있단 말이죠.
3: 맞아요.
2: 그래서 그두 개의 최고의 강점을 끌어서 함께 일하는데 협력할 때 미리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그런 변화가
3: 맞아요.
2: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3: 맞아요.
2: 들었습니다.
0: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가 다 이미 세워져 있기는 해요. 분야별로 그리고 행정 조직별로 어떻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저희 극동방송도 통일 이후에는 북녘에 어디에다가 다시 극동방송 세울지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근데 제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0: 아,
1: 제가 일단은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었지만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입장에서부터
0: 맞아요.
1: 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지 하다가 막 나중에는 이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니까 됐었고 여기 남한 분들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 너네는 이렇게 살아왔지 하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이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안 생기고
0: 이게
1: 좋더라고요.
0: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들이 그리고
2: 맞아요.
0: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통일 뭐 준비 단계부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4: 맞아요. 법과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교육이나 부동산, 뭐 의료 체계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0: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경제 사회적인 통일 이후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봤는데 한국 교회 안에

0: 해도 통일 이후에 큰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우선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그 시선이 북한으로 옮겨지게 될것 같아요. 이 북한 선교, 북한

0: 정말 각 교단이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1: 예.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각 교단들의 북한 선교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된 교단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그리고 각 지역의 경쟁적으로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참 교회 안에서도 조율되고 서로 양보하거나 내려놓을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가 필요한 곳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네.
1: 통일 이후에는 사실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고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코리안이라고 소개하면
3: 네.
1: 하나된 그날 여러분 근데 꿈꾸셔야지 이루어집니다.
3: 아, 네. 아, 전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저의 작은 바람인데 북한 언어가 순수 우리말이 많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되게 예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 언어를 같이 우리말로 회복하는 일들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의말 편찬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고 통일을 염원하는 귀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3: 너와 나의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플로레스 섬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이란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강경파가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이 추가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지난 두 달 동안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고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하는 한편 전쟁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로 조성된 소강 상태를 활용해 예멘 후티반군과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 등 영내 동맹 세력과의 공조도 강화했는데요. 중동 정보당국은 이란 측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력 충돌 확대와 페르시아만 해저 통신 케이블 절단,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서의 소요 유발까지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란 연계 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과 미군기지를 잇따라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선박을 타격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측도 다치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오전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주택 1,3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현지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주민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섬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진앙과 가까운 일부 지역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6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해 어선들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첫 강진 이후 규모 2.5에서 6.2의 여진이 235차례 이상 이어졌다며 지진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 2, 3주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대형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으로 290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일본 구마모토현과 멕시코 남부에서도 각각 규모 7.1과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필리핀 남부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다만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매년 평균 16차례가량 발생한다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11차례의 대형 지진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지진이 잇따른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지진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중국 조선족 시인으로 소개하는 등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점차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린성

릉징시 명동촌의 윤동주 시인 생가 앞에는 윤 시인을 중국 조선족 유명 시인으로 소개하는 표석이 설치됐습니다. 윤 시인이 다녔던 명동학교 예터에도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윤동주 기념관으로 사용됐던 옛 대성중학교 건물 역시 올해 들어 높은 담장에 가려 외부에서 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에서도 한국과의 연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919년 릉징에서 벌어진 3.13 만세운동은 최근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벌인 항일운동으로 조명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기념사업을 이어왔던 현지의 3.13 기념사업회도 약 3년 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족 사회의 우리말 사용 환경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옌지 등지에서는 상점 간판에 한자보다 한글을 먼저 쓰던 관행이 바뀌었고 조선족 학교가 한족 학교와 통폐합되면서 우리말을 배우지 못하는 조선족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소수민족 학교 교육을 표준 중국어 중심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률을 가결하면서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족 인구 감소와 중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옌벤 지역의 한민족 역사와 문화, 언어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의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실증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위한 예비 신청 대상 공모가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는 시범 운용 구역에서 실증을 거쳐 2028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다는 계획으로 대한항공과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컨소시엄도 실증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UAM은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기와 버티포트로 불리는 정류장, 교통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교통체계입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주요 에어택시 업체가 참여하는 8개의 실증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국은 드론 업체에 여객 운항 자격증을 발급하며 부분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교통체증 완화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일 미래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업계는 올해 전 세계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장 규모가 8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K-POP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통산 9번째 정상에 오르며 K-POP 그룹 최다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빌보드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차트 예고에 따르면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This and That은 오는 22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9개 앨범을 연속으로 정상에 올리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빌보드는 스트레이키즈가 그룹 가운데 비틀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고 9차례 정상에 오른 롤링스톤스와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K-POP 가수 가운데는 방탄소년단 BTS가 지난 3월에 신보 아리랑까지 7개 앨범을 정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북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용품 준비 상태에 대한 불시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진시에서 열린 인민반 회의에서 각 세대가 가시방망이를 비상용품으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후 청진시 송평구역에서는 인민반장과 담당 안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비상용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열 대상에는 비상열람망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고체연료, 양초, 손전지 등이 포함됐고 위급 상황에서 상대방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고춧가루와 가시방망이 준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방망이는 약 70cm 길이의 나무에 못을 촘촘히 박아 만든 방범용 도구로 북한에서는 주로 학교나 인민반 경비시설

등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열은 사전 통보 없이 담당 안전원과 인민반장이 각 세대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미흡한 세대는 지적을 받고 다시 검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상용품에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하라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집마다 도둑과 싸우라는 것이냐, 핵무기까지 가진 나라에서 가시방망이까지 준비해야 하느냐며 당국의 지시를 비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백두산이나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떠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해산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 차량을 대절해 2박 3일 일정으로 백두산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산 답사는 일반적으로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단체 행사로 진행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답사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두산 여행에서는 차량과 음식 등을 포함해 1인당 약 1,200위안, 우리 돈 약 2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백두산뿐 아니라 원산이나 함흥의 해수욕장까지 찾아 3박 4일의 일정으로 피서를 즐기고 있으며 해수욕장 여행에는 약 3,000위안, 우리 돈 63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여행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깝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산 여행비 1,200위안은 북한 시장에서 쌀 약 300kg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이 피서를 즐기는 동안 다른 주민들은 당장 먹을 식량을 걱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한반도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25도, 서울과 수원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4도, 충주와 천안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천안 31도, 충주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이어도는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1도, 이어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신의주 22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평양 30도,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후부터 장진과 풍산, 성진과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15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6도, 장진이 23도, 무산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북쪽에서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2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8821 성도님은 여기는 대전입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네요. 이 새벽녘에도 듣고 계실 모든 분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5447 성도님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 사는 김집사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녘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모아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특히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일하심과 또 힘과 권능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사연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의 심성 안에는 이미 종교성이 있다고 하지요. 외부 세계와 아무런 접촉도 없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 부족들에게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내세에 대한,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

아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부족들조차도 신을 찾고 죽음 이후의 삶을 묻는 것이 아닐까요? 우연한 본능이 아니라 창조주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사모함은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초대인 줄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사역자 지선 씨였고요. 첫 찬송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각의 때에 알맞게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으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모두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좋은 이웃이었고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서울 바하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한 곡 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네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성경을 보던 그 풀을 다시 일으켜라. 시작하면 테레비 틀어놓고 잠자기가 일쑤고 그래서 그 짜투리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한 것이 창세기서부터 이사야까지 읽었다는 건 내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뭐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서 성경 봤을 때 그 풀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암송이 안 돼요. 머리가 뽕꾸라가 돼서 그런지 머리가 안 돼. 금방금방 잊어버려. 우리 집사람은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뭔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한 풀을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일으켜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길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어.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 The old soldier never dies, just fade away. 맥가다 장군이 만약 중공군이 넘어오면 중국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소환해가지고 오성 장군을 옷을 벗겼을 때에 국회 상하위원 다 모아놓고 강연 중에 한 그 한 구절이에요. The old soldier never dies. 노병은 죽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바울사도 복음전도의 노병이 되어 얼마 있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데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젊은 주의 종 데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의 충고를 하는 사려 깊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칸스탄누스가 자가 아버지 칸스탄누스 클로루스가 황제 위에 오를 때에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너들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부인하기 싫으면 관직을 내던지든지 둘 중에 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귀한 관직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할 것 같으면 황제에게도 충성을 안 한다면서 쫓아내보내고 신앙을 갖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다시 불러들여서 공무원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황제는 이렇게 하여 그들을 시험한 후에 직위가 아까워 남은 자들을 추방하고 오히려 추방된 공직자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 사역자 안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리라 명지 홀리보이스와 챔버 오케스트라입니다. 찬양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우리 고향 북녘 땅에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오늘 찬송 노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다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한 사람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우지가지 할 데 없는 저희들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큰 은혜 아래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받는 자로 나누는 자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사는 한 자

0: 앞에 나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샘물의 발목을 숙이면서 세상에 참된 복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전파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많은 세상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배우는 삶,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며 등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북녘 땅, 고향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전해봅니다.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숨이 찬양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보내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금 전 읊은 1절부터 4절까지 가사가 우리의 전심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눈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현금녀 자매의 선곡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함께 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어떻게 젊은이가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실로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며 마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브일라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가드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일라 주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둘 때쯤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수확물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브일라 주민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은 브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치고 브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이 일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아직 사울이 버티고 있는 이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

어려운 일인데 그 일락까지 내려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윗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만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윗도 부하들의 이 반대와 만류하는 권고를 귀담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을 것이 있는지 또 들어서 살필 것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나로 바로 내려가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짜온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풀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전히 묻자온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부하들의 의견도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니고 있는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재차 묻고 하나님 또한 신중한 명확한 답을 다시 주십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싸우는 전쟁,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미리 확고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질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된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일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그 일나로 내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는 것이 급선무였고 아니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알려주세요. 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다른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야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성만 포위하면 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지금 사울의 말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반대,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입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주의 뜻을 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과 처지와 상황과 정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은 정말 나를 이 위협이 되고 위기가 되는 시련과 고난 같은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내가 풀어낼 수 없었던 내가 묶여있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불러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의 삶에서 보여주시고 고백되는 내용으로 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희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1편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난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온전히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구해달라는 구원에 관한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이 같은 구원의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행하시는 사역이 신실하시다는 것,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여일하신 하나님. 여일하다라고 하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게 여일하신 하나님, 내게 변함이 없으신, 내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두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내가 이미 알기에 이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피난처로 고백하고 나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 앞에 피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이 하나님이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에 보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붙잡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할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군대를 돌이켜 다윗을 뒤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같은 결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게 됩니다. 처음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몸을 낮추고 전쟁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2차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고 그의 부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너희 누구 믿고 까부느냐라고 하는 식의 조롱입니다. 너희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애굽에서 병마를 구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 2000필 내가 줄 텐데 그 말을 탈만한 사람들을 너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 말을 믿지 마라. 어느 민족의 신도 자기 백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한 신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와 산헤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0: 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그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산헤립에 대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헤립은 정말 한 소문을 듣고는 불안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살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을 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기에 사울이 이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매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할 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의심을 거둘 때에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부어진 주의 영은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의 영은 아직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였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빌어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자리에서 어느 자리를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이 이끄는 그 부르심 앞에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고자 애를 쓸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피성이며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시며 구원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게 하심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경험과 고백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이 자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8월 2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어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목포, 부산이 25도, 서울과 포항, 대구, 광주,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3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33도, 포항과 대전, 목포, 부산이 32도, 여수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이 30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이 29도, 강계가 28도, 해산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십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데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을 것 같은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시더군요. 그 비결이라면 깨달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깊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가 있기 전에 깊은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군요.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지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쉽사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문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고 축복을 끌어오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를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의 모든 피로를 깨끗이 씻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경직된 어깨와 무거운 머리, 피로에 젖은 온몸을 회복시켜 주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라 명령하셔서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것을 과거로 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나쁜 것만 취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필요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옷과 신발, 음식, 친구,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욕망의 크기에 못 미친다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용서하소서. 나의 욕망을 버리고 공급하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며 하나하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미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복들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성령의 의지에 기도할 수 있다면 제 기도는 참으로 향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제 마음은 메마른 흙 같아

아무것도 스스로 채울 수 없나이다. 당신은 모든 선하고 경건한 일의 씨앗. 당신이 허락하실 때에만 그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유일한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 길을 찾을 자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소서.

믿음과 기다림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지요. 고난 중이시라고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면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된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황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저는 어려서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뼈아프게 느껴봤습니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이라는 선언을 함으로 우리의 국권은 박탈당해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36년을 시름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81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시리라. 시편 96편 11절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 민족을 두고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덧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1년 전에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숫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3, 40년 전에 몽고에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한 결과 오늘 2003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때 한 3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을 때에 스물

다섯 살 먹은 청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60명 나오는 개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하나님의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다음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두 번째,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세 번째,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째 대목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잇게 말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니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누굴 제일 미워해요?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마조마조마조마 하면서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님이요, 몰려가서 애굽의 신과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가 신을 만들어 줄게, 금을 모아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 뭐 귀걸이도 빼고 팔찌도 빼고 금시계도 빼고 다 빼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그것이 송아지가 돼서 그 송아지에다가 번제물과 친교 교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40일 후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그랬어요. 도륙이라는 건 칼로 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대한민국 해방의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셨는데 5년도 못 가서 그때 해방되고 우리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울 때, 나는 11살 때, 해방이 11살 때 됐어요. 5년도 안 돼가지고 6.25라고 하는 비극의 전쟁이 일어나서 독립되고 해방된 지 5년 안 돼가지고 6월 25일 날, 해방은 8월 15일 날 됐어요. 만 5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족의 동정상정의 비비린내 나는 전쟁. 나는 그 전쟁도 겪어봤어요.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광복의 아름다운 기쁨도 가시기 전에, 11살 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6.25 전쟁이 16살 때 일어난 거예요. 16살. 특별히 우리들은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장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니라.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데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탐내지 마세요. 하루 세 끈이 먹고 거칠 게 있으면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1992년에 종교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들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상금이 102만 불이었어요. 그 양반이 상금을 받자마자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두 선교 헌금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껄껄 웃으시면서 1분 동안 100만 잔자가 되어봤다고 자랑해. 1분 동안 9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한 목사님은 남긴 것이라고는 1인용 침대, 안경, 낡은 양복 한 벌, 낡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30년 동안 8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를 해 그 양반이 700만 달러를 자기 모교 코넬 대학에 기부를 해서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고백.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2 해방에는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 그의 삶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불안 요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죽음과 자기의 숙명에 대한 불안. 자기가 있기에 느끼는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허,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 텅 빈 의미 없는 삶을 삶 때문에 불안하다고 그랬죠. 세 번째, 죄책감에 대한 불안.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게 있죠. 불안해요. 그럼 회개해야 돼. 그럼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금년 한 해 환난과 근심을 면케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제2의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자연재해.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진을 늘 우리는 피해나가게 해주셨어요. 올해 7월 28일 16시 27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가장 다 사람도 못 찾았죠. 7의 지진으로 분류상 대지진이에게 해당된다 그랬죠. 콜롬비아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못 찾은 사람이 찾은 사람보다 더 많다 그랬죠. 일본 정부 피해 복구 예비비로 242억 인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530억 정도 될 거예요.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과학도 지식도 아무런 힘이 없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은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뿐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막대기 힘써요. 주의 지팡이 힘있어요. 두 번째로 총력의 위협에 우리는 당하고 있죠. 특별히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6일 한미훈련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발소 들어 10번째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칼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지만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심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심은 파석군의 경성함이 헛되라. 일제강점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나라, 그때 겪었던 수모,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내 담임 선생님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카드, 요만한 카드 20장을 줘. 조선말을 쓰는 애들한테는 카드를 뺏어라. 그리고 20장을 다 뺏기는 학생은 교장실에 들어가서 매 맞고 벌습니다. 20개를 뺏은 애는 상을 줘요. 연필 하나, 공책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말을 쓰게 하는 일본식 교육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죠. 첫째는 바로 경제의 기적입니다. GDP는 23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빈곤으로서는 세계 맨 꼬레비로 빈곤했던 대한민국이 3만 9천 달러 수준으로 경제, 세계 경제 수위 12번째로 부국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엄청 동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부흥의 기적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교계의 목표는 100만 성도였고 1970년대는 전국에 6만 개 교회가 세워지기를 교회의 목표로 한국 성직자들이 세웠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천만을 육박하는 시대가 찾아왔으며 전국의 교회 수는 9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나라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영적인 발전은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로다. 천대까지 누구에게? 우상을 베푸시리로다.

배제하고 환난과 고통을 배제하고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제2의 광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출애굽기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역사나 하라.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귀한 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날 때 파멸과 고통과 걱정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67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 바다에서도 주일이 되면 배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세운 게 교회요. 두 번째 세운 게 학교요. 세 번째 세운 게 공회당. 바다 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 청교도들의 신앙. 특히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헌법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에다가 뭐를 새겨놓은 거 하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기네들 돈에 그게 들어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지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아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In God we trust.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미국 사람들을 저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20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이죠. 미국 백악관 식당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식당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신앙이 가장 좋았던 사람이 존 퀸시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문구를 썼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 덧없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겨 놓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니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을 타파하고
걱정과 고통

0: 두려움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민족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정의와 윤리를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요, 누구든 기도하다 잡히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기도했죠. 그리고 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분명 두려웠지만 행동을 달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움으로 옳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한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처럼요. 안녕하세요. 8월 20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다니엘처럼 강한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빛나는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기억했으면 해서요. 오늘의 단어는 다니엘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FM 98.1 창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렇게 세 글자를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잠언 11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모든 순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목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일을 순조롭게 하소서. 나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의 힘을 공급하소서.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모두 주님의 힘으로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나의 형통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함이 삶이 되어 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을 돌보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이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이 땅을, 이 세계가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고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잠언 11장 10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9님께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다녀오며 방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멘. 4540님께서는 행복한 목요일 보내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 행복한 오늘이었으면 하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다니엘 두 글자, 세 글자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산용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유월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돋보이는 사람의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은 이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마르다의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아마 이 잔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잔치인 것 같은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헌신도 마르다의 헌신도 또 나사로의 헌신도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다 귀하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아의 헌신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이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즉시 그 헌신의 값어치를 계산합니다.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는데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예수님이 바르도록 하거나 예수님이 간직하도록 했어도 정말 값진 헌신이었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값을 계산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의 값을 계산하지 않고 깨뜨려 부어버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이 값진 것을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제가 예수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옥합을 깨뜨리기는 단번에 그것을 깨뜨려서 물론 마태복음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발에 이 비싼 것을 한 번에 깨뜨려 부어드리기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얼마짜리를 선물할 것인지를 계산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의 헌신보다 돋보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드릴 때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제 아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간혹씩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할 때마다 늘 뭐라고요? 그 가족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헌신을 하지만 그 값을 가족들이 치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그 헌신을 말리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여러분의 희생, 세상 사람들의 비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리석은 행위라고 우리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비난에 대하여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환경,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 값어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 헌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던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과 헌신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헌신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 헌신해야 돼 라고 하는 모델이 있느냐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요한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에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요한 공동체 가운데 헌신에 대한 모델로 여겨졌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는데 그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 것은 아낌이 없이 깨뜨려 드렸다는 것과 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최고의 헌신을 단번에 깨뜨려 드렸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었을 거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선교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10의 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10의 1조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드립니다. 그건 10의 1조가 아니죠. 왜냐하면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드리고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하거나 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한 경우.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계속 있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웃에 대하여 풍성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 인색한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풍성한 것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라고 하는 신앙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신앙에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계명이 존재하고 둘째가 되는 계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지,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이 우선순위에게도, 순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헌신은 아낌없이 깨뜨려 드리는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헌신이었다라는 것. 이 여인의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모델이 되는 헌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헌신을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헌신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 헌신은 항상 옥합을 깨뜨립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이 헌신이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을까요? 이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 항상 이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되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교회 오늘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헌신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그런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여러분 중에 이런 헌신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한 사람의 헌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모델을, 본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초대교회에 수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는 헌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음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표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를, 부모님을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유독 하나님께만 인색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뒤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실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갈등과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는 테스트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 학생의 때 모든 것을 드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 우리 역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것이 내 인생의 원수가 되어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평안한 삶도 누리기를 원하고 물질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되 이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헌신은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단번에 기꺼이 아낌없이 깨뜨려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변에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중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이 마리아의 옥합 속에 300데나리온이 그 옥합 가치가 아니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0: 이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수 없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테스트, 언젠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볼 때 내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을 바꿀 것이고 이 교회를 바꿀 것이고 이 민족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드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헌신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말씀교회 이상일 목사님입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와 인자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이념 간, 계층 간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업인들과 서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요. 다니엘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에 반가운 음성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0: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네.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못 뵌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저는 쉬는 기간 좋았는데 네. 근데 시간이 어쨌든 아득한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방송을 언제 했나 싶을
0: 그러니까요.
1: 정도로
0: 너무 새롭고
1: 네 맞습니다.
0: 목사님 오늘 다니엘을 출석 단어로 정해드렸는데 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을 기도하지 말게 하게끔 조치를 취해놓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해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네. 두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했을까?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벼락처럼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매일 다니엘서를 보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 매일의 반복된 삶이 또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0: 아, 그런가요?
1: 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네. 주의 인자와 무궁하심이 이제 영원한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0: 아, 맞아요.
1: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대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빚어가실 때 우리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0: 저도 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세 번 기도하는 걸 맞아요.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성실함이 참 중요한데요.
1: 맞아요.
0: 세상은 성실함을 조금 느리고 네.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빠르죠. 그리고 영리하고 영악하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길, 형통하는 길은 그런 영리한 길이 아니라 네. 좀 느리지만 우직하지만 다니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제 조언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믿음이란 결코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 맞아요.
0: 차근차근 쌓아갈 때 네. 그때에 네. 드러나게 되는 것이군요.
1: 맞아요.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가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된 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도록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께 출석 단어로 지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오늘 목사님과 나눈 얘기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이름만 봐도 떠오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떠올리고 묵상하시라고 다니엘이라고 정해드렸으니까 샵 0981번으로 다니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3849님께서요. 오랜만에 옵니다. 교통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습니다. 안전운전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실 텐데 저 같은 마음으로 오늘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도 힘내십시오.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1: 네, 저도 좋네요. 이런 환영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0: 힘내.
1: 송.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 힘내시라고 힘내송 전해드립니다. 정말 힘나실 것 같아요. 여름에 더

0: 내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1: 아, 그렇죠.
0: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1: 그러니까요. 한창 에어컨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다시
0: 네,
1: 더워졌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라고 힘내송 준비했는데요. 어떤 찬양인지 만나보겠습니다. 퀴즈로요.
1: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을 노래하는 찬송인데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을 노래하는 찬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네. 1번 십자가 군병들아, 2번 주님 군병들아입니다.
0: 정답이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이다라고 했거든요.
1: 네.
0: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 군병들아 가운데서 정답은 무엇일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힘내송 함께 하셨는데요. 연주곡으로 전해드려서 답을 맞추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찬양은 연주 뭐 브라스나 이런 곡들이 추가된 그런

0: 그런 곡들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사도 물론 좋지만.
1: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의 영상 세대가 되노니까 상상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연주곡을 들으면 더
0: 네.
1: 풍성하게 가사의 의미가 제가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0: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 주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이 찬송의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목사님, 보기를 다시 한번 주시죠.
1: 1번 십자가 군병들아, 2번 주님 군병들아입니다.
0: 자, 정답은 무엇인지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묵상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1: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힘이 있어야 이긴다. 세상은 결국 센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강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누구한테도 손해보거나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0: 네.
1: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선택하신 길은 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아니었고 뭔가 능력 있는 길도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희생이었고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희생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승리를 좀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제 성경이 있어요.
0: 네.
1: 요한계시록 5장인데, 요한계시록 5장은 세상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이제 보좌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가 세상의 중심이었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중심이었어요.
0: 그렇게 보이죠.
1: 맞아요. 로마가 뭐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거의 세상의 패권을 다 잡고,
0: 힘이 세니까.
1: 맞아요, 쥐고 흔들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도 영광도 통치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요한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시는데,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보좌는 로마가 아니다.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을
0: 네.
1: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보좌 앞에 이제 두루마리가 하나 있거든요.
0: 네.
1: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는 어떤 시간표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수 있어? 이제 펼수 있는 존재가 없다. 막 이렇게 한탄하는데, 그 장면을 본 요한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볼수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이제 크게 낭망해서 우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우리 알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0: 아,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1: 네,
0: 절망적이죠.
1: 맞아요. 진짜 힘들어도 이게 한두달 정도만 힘들면 세 달째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아, 요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면 그거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한 1년 정도 힘들어도, 아, 결국에는 1년 뒤에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군대 남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도,
0: 뭐 2년 뒤에
1: 2년 뒤에는 결국 제대는 온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약간 비속어긴 한데, 거꾸로 틀어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0: 아,
1: 그런 말 있거든요.
0: 비속어입니다.
1: 예. 네.
0: 네.
1: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 막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힘든 일이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10년, 20년, 30년 나를 막 쥐고 흔드는 어려움이 이제 생길 때도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요한이 막 크게 대성통곡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하나 들려오는데, 울지 말라라는

라는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 울지 말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쓰이지만 또 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는

0: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이제 충고를 들으면 이제 누구나 어떤 강력한 힘으로 아 이제 천상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되게 묘한 장면이에요.
1: 네.
0: 이제 사자에 대한 이야기, 사자가 이겼다라는 것을 듣거든요.
1: 네.
0: 그러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한 장면을 보는데 어떤 장면을 보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 장면을 봐요.
1: 아, 사자 얘기를 하셨는데
0: 맞아요.
1: 어린 양이 보였군요.
0: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 중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죠.
1: 와.
0: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늘 어떻게 쟁취하고 경험하고 싶냐면 사자의 승리로 쟁취하고 사자의 승리로 경험하고 싶은 거죠.
1: 네.
0: 부장님도 저도 뭐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메시아 같은 존재가 아,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강한 존재가
1: 이왕이면 그냥 힘을 확 휘둘렀을 맞아. 때
0: 슈퍼맨처럼 와가지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완전히 그 웅덩이에서 확 꺼내가지고 네. 막 극적인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건 상상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마치 세상의 중심이 저인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세상이 멈추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쓸데없는 상상 한 번씩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부장님 어떠세요?
1: 많이 하죠.
0: 네.
1: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 하실 거 내 손을 들어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죠.
0: 맞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도 그리고 누군가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1: 네.
0: 그런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알고 있듯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세상은 십자가에서 패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고 계셨던 거죠.
1: 아, 네.
0: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해져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좀 손해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조금 희생하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을 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너를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 앞에 져줄 줄 알고 그리고 져주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기는 좀 역설의 어떤 은혜를 네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제시 단어 나눴는데
1: 네.
0: 이겨먹으려고 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자굴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1: 그쵸.
0: 오히려 사자 같은 그런 존재들
1: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다 쳐냈겠죠.
0: 맞아요. 다니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니네가 뭐라 그래? 그런 애들 싹 다 잡아가지고 막 쳐내버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법 가운데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은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겨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가장 많이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이제 경험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말로 다 이겨먹어도 결국에 나중에 그 말로 이긴 것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어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군병들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출근하시는 어떤 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아까 잠깐 소개했던 최근에 교통사고 때문에 네. 어려운 마음이었던 우리 분들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실들 앞에서 이제 무너져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찬양과 이 메시지를 좀

0: 기억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이제 잘 묵상해 보면 세상의 전쟁을 위한 노래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 출근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목요일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자의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의 힘내송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묵상 내용 떠올리면 더욱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묵상했으면 합니다.

0: 오늘의 힘내송은 바로
1: 십자가 군병들아였습니다.
0: 네, 피아워십의 음성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전해드렸는데 네. 처음에 전해드린 연주곡과는 또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1: 맞아요. 완전 180도 다른데요. 네.
0: 실제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군병하면 이 정도의 힘이 느껴져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1: 맞아요.
0: 하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반전이 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사자의 승리를 사모망하지만 결국에는 사자의 승리가 쟁취되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사자의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찬양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미지가 조금 조금 윤색되고 오해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것은 힘있게 나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 방식 자체는 연약함을 취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좀 묵상해 보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하지만 승리 이후에 이제 기쁨을 표현한 거겠죠.
1: 맞아요. 네. 네.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그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찬양을 묵상해도 좋겠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자, 오늘 함께 나눈 힘내송은요. 십자가 군병들아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군병으로 사용되게 하소서라고 네. 십자가 군병들아 144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1: 5115님께서 고마운 감사한 말씀 은혜 듬뿍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0대 김남훈 군이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1: 그렇군요.
0: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용사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0: 그리고 5867님 남겨주셨어요.
1: 친정아버지께서 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대요. 수술이 잘 되었는지 검진하러 오늘 이제 인천 성모병원으로 가시는데
0: 네.
1: 기도의 용사님들 중보기도 덕분에
0: 네.
1: 수술 잘 받으실 줄 믿는다고
0: 네.
1: 이번 일도 이번 일로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0: 네, 방금 전해드린 사연은 7770님이셨고요.
1: 네.
0: 5867님은 매일 듣고 있지만 운전 중이라서 문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오늘도 힘을 내야겠어요. 딸아이가 27인데 10년 넘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친구들 또 강아지를 돌보면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거라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게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할 때에 좀 지켜봐주면 결국 그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오늘 목사님 묵상 내용 네, 들으면서
1: 맞아요.
0: 하게 되네요.
1: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참 기다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1년, 2년 시간 보내면 금방 인생이 흘러가는데
0: 네.
1: 저 참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 그런 신뢰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5025님께서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마당에 잡초 뽑느라 이제 출첵합니다. 키우는 것도 아닌데
0: 네.
1: 잡초들은 어찌나 잘 크는지
0: 그러니까요.
1: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이 올라오네요. 들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는 풀들처럼 잘 자라지 못할까요? 풀 뽑으며 성화되지 못한 저의 심령을 묵상했네요. 오늘도 은혜 안에 살며 다니엘의 인내와 믿음을 사모하며 살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 네.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자라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참 그런 생각 좋은 묵상을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침에 잠시 동안에 그 풀을 뽑는 노동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1: 네.
0: 성화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맞아요.

0: 믿음은 결국에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미 보는 게 달라져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힘내송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묵상 내용도 나눠봤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무리할까요?
0: 오늘 또 무더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승리는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방식으로 더디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도 힘내십시오.
1: 아멘.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다니엘,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0: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송철승 목사였습니다.

바보 천치들아, 다시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언제 철이 들렸느냐?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못하시겠느냐? 민족들을 훈련시키는 분께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아담의 스승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너희 어리석음을 아시고 너희 천박함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는 남자,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악인을 수용할 감옥이 주어지는 동안 악이 소란을 떨어도 저들을 평온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소중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정의가 제 길을 가고 마음 착한 이들 모두가 그 길을 따르리니 누가 나를 위해 악인들에게 맞섰으며 누가 내 편이 되어 악당에게 맞섰는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내가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말하는 순간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든든히 붙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께서 나를 달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악하니 주님과 어울릴 수 있겠으며 말썽꾼이 주님의 편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몰려가 선한 이들을 습격하고 무죄한 이들의 등 뒤에서 흉계를 꾸몄지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나의 숲속 산장이 되어주셨다. 저들의 악행을 저들에게 되돌리시고 저들을 쓸어버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쫓아내셨다. 다 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자.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향해 환호성을 올려드리자. 찬송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자. 석가래가 들썩이도록 소리 높여 외치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왕, 한 손으로는 깊은 굴과 동굴을, 다른 한 손으로는 높은 산들을 붙들고 계신 분, 그분께서 대양을 지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 땅도 친히 조각하셨다. 다 와서 경배드리자. 그분께 절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 그분이 먹이시는 양떼.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쓰디쓴 반역의 때처럼, 광야 시험의 그날처럼 못 들은 채 하지 마라. 그때의 너희 조상은 나를 시험했다.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서 일한 나를 보고도 거듭거듭 내 인내심을 시험했다. 나는 진노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들은 단 5분도 하나님인 나에게 마음을 둘 수 없단 말인가? 저들은 내 길로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인가? 내가 노하여 폭탄 선언을 했다. 저들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정착하여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94편 8절에서 95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의 기쁨을 선물해 주신 광복 80일주년입니다. 81년 전 정말 어둠 속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을 뚫고 우리 민족 가운데 광복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안겨준 환희의 잔치를 우리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재건교회는 신사참배에 모진 그런 억압과 시련 속에도 타협하지 않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광복을 통해서 재건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영적 회복의 잔치를 자랑스럽게 시작했던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재건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온 땅이 황폐해졌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된 그런 혹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어둠을 뚫고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환희의 잔치를 이루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잔치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혈통도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잔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잔치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저장하여 있던 맑은 포도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잔치에 올리는 것이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그 맑은 포도주를 그 왕의 잔치에 올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배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예언이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땅 가나라는 한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활기찬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춤을 추고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는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될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주인의 수치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왜 포도주는 안 가져오고 왜 이런 거 가져왔느냐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그동안 그냥 놔두고 있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있는 그 기쁨은 누가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인 종종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과 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과 성공과 명예라는 세상의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잔치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이렇게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나 그 혼인잔치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잔치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맹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밍밍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갈수록 시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이 더 깊어지는 최고의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지 초상집과 같은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의 결핍 때문에 내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초상집처럼 살고 계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만

0: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만 잔치집처럼 지내고 나머지 6일은 초상집처럼 혹시 지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과 전쟁터 같은 사업장, 지치기 쉬운 육아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굶주리고 매일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삶이 잔치가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 웃음으로 가득한 잔치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맹물과 같았던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가정이 최고급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잔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참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 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복음화율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그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1: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어린 나이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요셉, 너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쉽게 우리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섭리.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 그러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절 상반절에 보니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때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가 많은 후손을 이루고 이룬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것.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의 후계자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뭐 해석이 조금씩 다들 이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자질하는 일들이 17살짜리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우리 동안교회 일어나라 찬양한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는데 야곱은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있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석방될 거라 그랬는데 무려 2년 내지 3년을 그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 저 형제들은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거기서 또 감옥으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갔다.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를 하느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꿈처럼 7년 풍년이고 7년 6년이 들어서 있어서 이스라엘 야곱과 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뭄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쌀쌀 왔어요. 올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온 거예요. 오면서 볼 때 요셉이 그 때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구나. 그 팔려간 상인들이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썼겠구나. 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감옥 간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방관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바로 석방 안 되는 이유는 이 애굽에는요, 서른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3년을 고생했는데 서른이 될 때까지 2년인간 좀 더 감옥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 흉년,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세워서 할 때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난 거, 아픈 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중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험한 인생 산 사람 있나요? 정말 험한 인생 살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장인한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살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동굴 속에 살면서 살던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6전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뒤를 되돌아보니까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은 줄로 지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점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죠, 현재 살고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이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점점 하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발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분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또 고백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난날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쭉 돌아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 봐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완악했을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해 가세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온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 이를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계획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요, 족장이나 앞으로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어요. 뭐 돌아하는 분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족장으로 이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했겠어요. 저 어린 철부지, 저 녀석이 이 후계자가 된다니. 성경은요, 야곱이 편애하는 것, 정말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은 분란과 어려움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지? 내가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마치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편애하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받는 일, 시험되는 일, 지치는 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해도 상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좌절해도 좌절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말씀은 많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전적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중국의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항해를 하는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것. 그 암초 부딪히면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암초 같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배가 한 척 암초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더니 물이 불어나서 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자유롭게 쫙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내 삶 속에 암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그 암초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있을 때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미움과 동시에 보디바리 집에서 모함받는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든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삶 속에 다 겪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겪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로. 그렇잖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쉬셨나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지옥 같아요.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보세요. 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4배가 내 안에서 끓어야 미워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한 게 내 안에서 4배나, 그죠? 4배나 끓으면 누가 먼저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는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한 네 배 끌어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않는 거예요. 예? 고난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그 암초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7살 이 소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꿈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개나 꾼 거예요. 자기 단이 일어나더니 열한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았지만 야곱은요, 이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삶이 그랬거든. 자기가 베델에서의 그 꿈 때문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서 돌아와야 될 때도 이 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그가 세계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이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거예요. 이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베델의 꿈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도 새겨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망령 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고 살아요. 소비와 낭비는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결과가 남잖아요. 낭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여기가 디뎌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발의 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짚지 말아야 될 곳, 짚어야 될 곳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우 영신예배 때 말씀 뽑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이게 무슨 샤머니즘 점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 이런 말씀을 뽑고 사는 분들 얘기를 몇 분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뽑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딴 거로 바꿔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뭐,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다 축복된 걸 뽑으려고 그래요. 뭘 뽑아도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아,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 간직하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 냈죠. 로고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우영신님이 받은 말씀 팽개쳐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인생의 감옥 속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도, 인간의 캄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팔자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경건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 섭리, 하나님 계획 섭리. 그 섭리는 어떤 섭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섭리.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섭리, 그 섭리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깎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그 섭리. 두 번째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품을 때, 이 꿈을 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개와 강물과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떠나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